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접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바라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좀 그대로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태도적인 면에서 여러 번 강조했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요. 그리고 축복도 없어요. 이거는 뭐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보고 나오는 것이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쩌면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그리고 더 어쩌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님만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대기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막대기 신앙,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기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막대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보고 나와야 하지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대로, 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가치함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같이 되었은즉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함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같이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같이함의 원리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함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같이함의 원리고요. 물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은 각각 달라요. 뭐와 비슷하냐면 교회가 뭡니까? 몸이거든요. 여러분, 몸에는 각자 역할이 달라요. 지체가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한 가지 역할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병원에 가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고요.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배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아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에 멜라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가르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에 불라메테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밑줄을 걸었는데 잘 보세요. 가르친다의 라메드, 배운다의 라메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출발했냐면 라마드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르친다와 배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이 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배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같이함의 원리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같이 해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는요, 소그룹 모임에 같이 해야 되고요, 신앙훈련 모임에 같이 해야 되고요, 기도회 모임에 같이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교회 모임에 같이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함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네 가지 역할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약함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큰 질병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요? 큰 질병.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큰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바울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받는 사람이 자신의 질병도 못 고치는 주제, 일단 주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질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저렇게 전도하나.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가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도들의 역할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존중받는 시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비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8명이나 있어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역할 중 하나가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목회자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칠까요? 그건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들을 존중하던 태도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존중하라 말씀하세요. 물론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이든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은 마음 가운데 목회자들을 존중하라.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목회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누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 기록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부목회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 저 빼고 7명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목회자들 7명에게 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서든 학교에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루이빌에 한인교회가 7개 있잖아요. 과연 그 7개 중에 서든 학생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성도들? 아니면 사랑이 없는 성도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서든 학생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 교회 특별히 부목회자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성도들의 역할이라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 네 번째는요.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무슨 말씀이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사도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바울사도를 존중했고요. 바울사도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몇 명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참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에 열심하고 사모하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중 몇 명이 유대주의자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바울과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유대주의자들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성도들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역할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의 역할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복된 삶이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역할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같이함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회자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0: 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언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언성을 높인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목회자들의 역할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 가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 그리고 한 가지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 특별히 어머니 역할 중에서도 바울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뒤에 뭐가 나와죠? 어머니는 강하다. 또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특별히 해산하는 수고를 겪은 어머니들은요, 제가 볼 때도 정말로 위대해요. 물론 요즘은 무통분만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해산하는 수고를 어머니가 다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목회자의 역할을 그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같은 역할. 어떤 역할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뭐합니까?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책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의 역할 중 한 가지는 아버지처럼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하고 있다고요? 내 언성을 높이고 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 역할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목회자인가?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의 어머니 역할은 그냥 그럭저럭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아버지 역할,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마음과 생각에는 다 있고요. 여러분 또 그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다 띄어요. 안 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모습이 다 띄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게 눈에 사실은 다 띄어요. 근데 제가 이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성경은 목회자들에게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두 가지 역할에 사실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일 예배인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일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시가 아니에요. 10시 45분. 혹시 11시로 아셨던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세요. 10시 45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은 지켜야 돼요. 심지어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나요? 아니, 사람과의 약속은 더 일찍 가지 않나요?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늦게 오다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은 저의 방에서 9시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가시면 우리가 다시 내 방에 2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훈련에 참석하는 성도들은요, 아침 일찍 오세요. 9시 3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요. 또한 10시 15분에 중보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성도님들은 10시 45분 예배조차도 늦게 와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 아침은 교회에 일찍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아 주일은 내가 쉬어야 되겠다. 주일은 늦게 일어나야 되겠다. 주일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은 일찍 와서 신앙훈련에 들어가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요. 중보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10시 45분 전에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있지 않아요. 수요일 예배도 있고요.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그 시간에 혹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빼드릴게요.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어도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와 또 다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똑같이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덧붙여서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분들, 예배 시간에는 예배로 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있었고 그 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처럼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하라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용하는 것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신의 집과 같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제가 이 용어를 썼을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진짜 막 어질러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어떤 분들은 아주 집을 쓰레기처럼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좀 자신의 집과 같이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자리는 누가 정리해야 될까요? 내가 정리해야 돼요. 본당뿐만 아니라 교회 어디든지 나와 나의 자녀들이 사용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식사를 했던 식탁, 오늘 식사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했던 식탁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 아닌가요? 이게 에티켓 아닌가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자의 역할 중 하나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지금 조금 해봤는데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역할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 균형 있게 다 필요함을 하나님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이러한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의 역할이구나.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했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방송 오늘의 말씀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소원의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볼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데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에 우리는 어떻게 그 흉악한 죄에 빠진 인간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 그런 경우 고난은 왜 당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와 긍휼이 아직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독일의 궁정시인이었던 Wolfram von Eschenbach라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주님과 붙어 있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고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시간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으라고 때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졌으니까 좀 매를 맞으라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좀 격한 말로 하면 자녀가 듣기 시작해요. 그것도 안 들으면 좀 한 대 때리면은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신 좀 차리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어긋난 삶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조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때려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때려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더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리는, 만약에 하나님 때리신다면은 잘못했다고만,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고통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그 사인을 빨리 깨닫고 빨리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서구 세계의 무신론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테라비브에 가면요,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뭡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말씀 밖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짓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제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 밖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신년 세미나를 갔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과학자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또 미네소타 대학에서 뇌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인데, 예, 이분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과학은 오히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증거가 없으면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반복되지 않는 명제는 과학적인 명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실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똑같이 이쪽에서 실험해서도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그제서야 이게 과학적인 명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연히 생기는 일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오히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에비덴셜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건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냐? 이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하고 철학가들이 하고, 그리고 그건 신학이 해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뭡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에 과학과 성경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이고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의 세계가 더 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조그맣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온 우주 만물에, 아니 우주 만물을 넘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천국의 비밀까지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여러분 최대 최고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현재 과학적 명제로 인정되는 것도 더 나은 명제가 나오면 뒤바뀔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아직은 과학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다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고 우리는 이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인문학 철학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8%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과학자들은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48%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쉬움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고초와 재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첫째, 하나님은 바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라도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을 그 인생들이 배반하고 못마땅하다면 저주해서 영벌을 내리심으로 진멸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한 성경 구절 있죠. 통기장이들이 자기를 구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께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다고 이처럼 매일같이 그분을 배반하는 인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왜 쳐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러고요. 말씀을 볼 때도 그러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이 텍스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해진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으셔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무궁한 인자와 긍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형편없이 굴어도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가엾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망나니 같죠. 그렇죠? 사람들 눈에 띄는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서 막 혼자서 막 그냥 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그 흉악한 죄에 빠진 인간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 그런 경우 고난은 왜 당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와 긍휼이 아직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혹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거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석가 매튜 앤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성도와 교회는 마치 시내 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성도와 교회는 마치 시내 산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내 산의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 속에 있었지만 탔습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았죠. 그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도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 내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품이 따뜻하든 차갑든 뭐 뜨겁든 예, 우리가 그 품 안에면 가면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소망을 잃으면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둘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망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 뭡니까? 22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인 것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내게 확 쏟아진다는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에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고 하루를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순간도 인생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아침마다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새롭게 강하게 그 인자와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인식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왜 이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그러므로 그 인자와 긍휼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에는 마치 생명을 내 건 자처럼 열심히 몰두하면서 이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매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죠. 우리가 인자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that's it. 안 주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른과 태만함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1912년 4월 14일 역사적인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던 타이타닉 호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배였죠. 뭐 그 당시의 신기술의 종합체였죠. 그런데 그 배가 침몰이 됐습니다. 어떻게 침몰이 됐을까요?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항해사는 해안 통제사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분명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사가 이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 보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통제소에서 긴급하게 막 무전을 계속

만 해도 안 되고 오직 겸손함으로 부지런히 하나님만 바라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매일 아침 머리 숙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만이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란서에 한 욕심 많은 부자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가진 성의 어느 구석에 밀실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밀실에 이르는 통로는 아주 깊숙하고 아주 협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입구는 철문으로 문이 닫히면 저절로 촥 하고 잠겨버리는 이런 문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 해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거기 들어가서 돈을 만지고 행복감에 젖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작인들로부터 이 소작료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밀실로 들어가서 여느 때와 같이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행복감에 젖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언뜻 지나간 생각, 열쇠를 바깥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문은 잠겼고 아무리 두드리고 외쳐도 너무 밀실한 구석지에 숨겨진 곳에 아무도 그곳을 모르니까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막 찾다가 안 되니까 실종신고를 해버렸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개월이 지나서 그때 그 문의 열쇠를 특수 열쇠를 그 자물쇠를 만들어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알아내갖고는 아 한번 거기 뭐 내가 만들어줬던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해갖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뻔한 거죠. 그 수많은 돈덩이 네, 위에 그냥 시체로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것 쌓아두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요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고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쌓아두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허망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어떤 가치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valuable 하느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히 내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에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구름 같은 것입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하면서 2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에 오직 하나님을 진정 새로운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그분만이 진정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

0: 우리에게는 항상 선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이에 26절을 보면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죠. 당장 내가 아프고, 당장 내가 배고프고, 당장 내가 비난을 받고, 당장 내가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죠. 당장 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면, 그래서 의지한다면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온전한 긍휼과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을 보면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시편 37편 4절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염려나 행사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만큼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지혜가 있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못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있는 것을 다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믿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공짜로 얻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신분석학자 테오도르 루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내가 그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람도 비웃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정신분석학에서도 세상적인 믿음을 이렇게 큰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음을 비웃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비웃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믿음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니까. 뭘 자꾸 믿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이죠. 왜 그 믿음을 여러분 괄시하고 왜 그 믿음을 폄하하고 그럽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불이 나갖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예? 대부분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더 참사가 컸다고 하는데요. 관리를 잘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를 할 수 있겠죠. 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화재가 났는데 낮잠을 자던 어린아이가 불이 났다는 소리에 정신없이 3층 꼭대기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불길은 밑에서 막 올라오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는 밑에서 사람들이 막 담요 같은 걸 가지고 나오고 내구텅이를 붙잡고서는 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뛰어내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네 아이가 겁나죠. 못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또 막 뛰어내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엉엉 울기만 합니다. 어때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사를 나갔던 어머니가 와갖고는 예, 엄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애가 벌쩍 뛰어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늘 그분만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의 기다림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다가 한 주간을 살아가시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생애 소유를 어떤 일들에 투자를 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됩니다. 재물과 도박에 던진 사람은 그것으로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권력에 던진 사람은 그 권력을 쟁취함으로 참 만족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소유를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이 진정 자신의 소유를 다 던지는 도박이라면 당신은 어디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또 어떤 종교학자들은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60번째 시간.

0: 대구의 준비는 평양 못지 않았다. 각 교회들은 뜻을 앞에 다가올 부흥 사경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 모이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대구 지역 교회들의 얘기를 했다.
1: 대구는 경상도 북쪽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상도 북쪽 교회들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이었죠. 일본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성령부흥운동을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을 넘어 왜곡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대구는 나라의 부채를 갚는 의미도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나쁜 시각을 해소하기에 일대 대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대구 교회로 모인 성각자들이 있었죠. 그처럼 대구는 남달랐습니다.
0: 그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평양에서 이뤄 소문으로만 듣던 성령운동의 실체를 대구 성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목격하고 체험하길 원했다.
2: 와, 오늘도 이래 만나. 이 무슨 조화야? 대구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3: 그래 말이다. 내사만 머리에 털나고 이런 모습 본 게 처음 아니나. 이게 다 믿음 때문 아이노?
2: 그래 말이다. 이래 우리 대구 사람들이 목말라 있었나. 이래 목말라 우에 살았노. 참말로 용타 용해.
3: 그러니까네 이래 모여가 기도를 준비하는 거 아이노.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네 퍼뜩 들어가자. 이러다가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밖에가 꺼져 깔고 앉아야 할 거 아이가.
0: 본격적인 부흥사경회가 아닌 준비 모임이었는데도 그들은 부흥사경회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뜨거움을 보였다. 기도 소리는 하늘을 닿았고 대구 전역에 울렸다.
1: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경회가 세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대구도 역시 세인들의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간 대구와 민족을 해왔던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뭔가 큰일이 교회를 통하여 도모될 것을 내심 기대를 했으니까요.

0: 2월 대구 부흥사경회에 앞서 준비의 열기는 전달 그 정점에 달했다. 재령의 헌트 목사의 가세로 성도들은 사경회에 앞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미리 맛보게 된다.
1: 아유, 뭐 와 이래 안 오나? 올 시간이 넘었는데 말이다.
2: 아, 그래 말입니다. 내 알기로는 선교사들은 능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면 혹시 오시다가 뭔 일이라도... 아이고, 시방 무슨 말을 하? 그놈이 그 주둥이 닥치지 뭐나?
3: 죄송합니다. 쟤는 고마 어르신들이 늦으시니까 염려 차원에서...
1: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 못한 말 그 구배 못하나?
3: 죄송합니다. 지가 모자랐습니다.
2: 아마 그만하소 마.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는겨. 좀매만 기다려봅시다. 곧 오시지 않겠는겨.
1: 오시나 봅니다.
4: 어르신, 오셨습니다.
1: 아이고, 엄마 오시느라 욕받심대.
2: 그래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겨.
5: 아, 제가 늦었습니다. 오는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마야해. 죄송하기는요. 저서 안으로 돼서 사람들이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요.
5: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까?
2: 아무요. 이래 많이 모인 것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처음 아닌겨. 사람들이 꽉 차십니다.
5: 아, 과연 그렇군요. 저기 보이는 곳에 뜨거운 열기가 하얗게 넘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0: 헌트 선교사의 대구 방문은 방문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도는 힘을 더 받게 되었고 사람들마다 영적 체험의 몰입에 서 있게 되었죠. 기도회 중 헌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이리 모여 있느냐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그냥 놀러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구경을 온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6: 성령님을 만나.
5: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경만 하실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6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새로운 옷걸이가 말하기를 왜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본체를 정확히 알고 살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 자리를 모르거나 망각하면 설탕물을 먹고 가짜 꿀을 내놓는 벌처럼 초라한 인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하고 쌓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1: 제7장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복에 대로 기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복기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냐와 머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베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노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엘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이어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민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벨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르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이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베아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토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여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릭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릭과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리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2: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이아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세계적인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어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어권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BBN은 8가지 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 방송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언어권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언어로 된 방송을 잘 소개하시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는 각 나라 언어 방송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각 나라 언어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그 뒷부분 내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내시려면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충고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며 이 한평생을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7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또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시고 빛으로 비추시고 그 빛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건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분명하게 하니까 세상은 싫어합니다.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비난하시죠. 정죄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으로 또한 바로 당신 자신의 삶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저기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구속의 사랑은 저기에 찬 인간들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소의 사울의 삶에서 매우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을 깨뜨려서 그는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도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역사가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 7장 10절로 가보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주님께서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 때 항상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율법이 그분에게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나요? 또한 그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비밀리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체포될 위험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숨기고 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매우 갑작스럽게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해주는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7장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선권을 두셨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께서 라비 학교에서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랐던 겁니다. 그들은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그분께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랐죠. 심지어 7장 46절에 가보면 적들까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님은 늘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웨이마우스라고 하는 분은 본문의 그 처음 부분을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쓴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이러한 것은 구약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우리를 초청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시험해 보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사랑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간의 지식은 사랑받기 위해 알려져야 하지만 신적인 지식은 이해되기 위해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 사랑, 순종 이 3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시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주님은 주를 맛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스러운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경험자만이,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동시에 체험의 종교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확증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로 가보실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만일 그들이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한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사람들은 혹여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것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깨달음이 많은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자, 이제 19절로 가보실까요?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산상설교가 그들의 종교라고 말하는 자들 혹은 십계명에 의해서 한다고 말하는 율법 지상주의자들의 위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려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문 밖 율법을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당신의 사역을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즉시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를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냐? 모세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엽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례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오래전인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의식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그들 자신의 모순을 보여주시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범했어요. 만일 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들은 안식일 율법을 깨뜨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을 이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또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나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나를 보았다고 생각하냐? 실제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그분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은 그분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적당한 때에 그분을 잡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은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시는 주님께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오직 자비로운 손길들만이 그분을 만졌다는 것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오직 자비로운 눈길들만이 그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지도 만나지도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 이 영적인 말을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에게 마치 조롱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제 절기의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은 성전에 두 배의 물을 붓게 되는데 저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물이 그분의 발목까지 닿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긴 여행 동안 반석으로부터 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찬물 곧 생명의 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자기의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으로만 그 예절을 지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질문은 여러분은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의 진흙탕 구덩이에서 다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그런 것이 괴로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삽니다. 여러분은 그분께로 가셔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영어롭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아직 그들 가운데 충분하게 풍만하게 풍성하게 내리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후에 오순절 때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한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날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 보좌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3: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이죠. 교양이 있어요. 아주 참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그런 여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이 속이 비었어요. 머리가 비었어요. 그런 여자는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매력이 있으려면 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내면 세계도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교양도 있고 품위가 있으면 그 여자가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외양 꾸미는 것 못지않게 이 속을 많이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특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품위가 있으시고 그렇죠. 또 신문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읽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성경과 신문입니다. 신문도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고 읽고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인터뷰 같은 기사를 읽으면 참 감동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읽으면 어떤 데는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고 참 이 도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로 된 신문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신문도 보는데 그것보다는 종이 신문을 보는 것이 저는 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종이로 읽는 거하고 화면으로 읽는 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종이로 읽으면 이게 생각할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생각할 여지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신문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글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느껴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책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TV만 보지 마시고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을 읽으면 그만큼 우리 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또 많이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지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His Needs, Her Needs라고 하는 그 책, 남편의 요구, 아내의 요구라는 그 책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conversation, 대화예요, 대화. 아내가 남편들이 자기와 대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대화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문도 계속 보지, 책도 많이 보지. 그러니까 지식이 점점 발전해요. 지혜도 더 많아지.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 키우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 볼 시간도 없고 책 읽을 시간도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뒤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화가 여러분 이게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아내는 여러분 그 지적 수준을 남편을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여간에 성경만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신문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가정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굴도 이쁘고 교양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근데 얼굴도 예쁘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마음까지 이쁘면 어때요? 완전히 천사죠. 그런 천사가 없죠.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여자 연예인들 중에 보면 좋은 일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인물도 참 좋지만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 많이 한 영화 배우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아십니까? 로마의 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인데 이 여자분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구호활동 많이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자기 아들에게 해준 말인데 이 여자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이쁜데다가 마음씨까지 이쁘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안의 현숙한 여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내 칼만을 위해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이분이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께 무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자녀에게 그렇게 했겠죠. 입을 열어서 지혜의 말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생활을 이분이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 교육은 아버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 교육이 이제 어머니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잘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쓴 거예요. 근데 누구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게 어머니도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유니게도 디모데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훌륭한 인물이 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 교육에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를 잘 꾸미고 남편에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다면 결코 익숙한 얘기, 현모양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로 이 여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후일을 웃는다 그랬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요. 농사도 짓고 옷감도 짜고 옷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밭도 사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구제도 했지만 또 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금도 하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남편 대신 이 부인이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집안 살림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여자들보다 조금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일에 원체 바쁘다 보니까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근시안적일 수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학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제가 삽니다. 근데 대체로 남자들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내들이 알뜰하게 가지고 가정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되고 또 미래까지도 아내들이 조금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 부인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고쳐게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못 모으고 또 어떤 재산을 증식 못하는 그런 집안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줘서가 아니에요. 여자가 돈을 적게 써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 봤습니다. 적게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여자들이 예쁜 거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웃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이 일곱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나도 현숙한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현모양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남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 오늘 이 본문에는 남편이 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남편이 뭘 잘했느냐? 두 가지를 잘했는데 첫째는 믿어주었어요. 이 아내를 믿어주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어떻게 줬다고요? 믿었다 그랬죠. 자기 아내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농사를 짓고 또 심지어 땅 사고 파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었더니 이 아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의심을 하고 타박을 주고 불신을 했다면 이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도 아마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 남편이 믿어주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보람있게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압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지 못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예. 남편들 중에 아내에게 잔소리 계속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잔소리 하는 줄 아세요?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못 믿으면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으면 잔소리를 안 하죠. 아내가 의연히 알아서 잘할까봐.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제 아내를 조금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체가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많이 했는가 하면 당신 이거 이거 안 했지. 안 했을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어요. 당신 그거 안 했지. 그거 안 했지. 그 말 속에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믿음. 개체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그걸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묻지 말고 자리 했어? 그렇게 물으래요. 그럼 그냥 궁금한 거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안 했지 이렇게 물으면 그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의심을 하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하여간에 아내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내는 신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로 이 남편이 뭘 잘했는가 하면 칭찬을 잘했어요. 칭찬. 자, 28절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뭘 잘했습니까? 칭찬. 오늘 본문에도 칭찬하잖아요.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이쁘고 당신이 제일 유능하고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 늘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만 납니까 안 납니까? 살만 나죠.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악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정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악자가 되고 싶어서 악자가 된 게 아니라 맨날 소크라테스처럼 여러분 동네 나가서 말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칭찬 많이 해주면 아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가정도 잘 꾸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래도 여러분 훈련시킬 때 칭찬을 자꾸만 해주면 잘할 때마다 이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그 씨월드라고 있는데 그 씨월드에 가시면 킬러 웨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인 고래 뭐 그 한국말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여러분 그 점프를 합니다. 사람을 입에 물고 이렇게 팍 점프를 해요. 근데 그 큰 고래를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시켰겠어요? 물속에부터 줄 하나 갖다 놓고 위로 지나갈 때마다 고기 하나씩 주는 거예요. 밑으로 자라가면 안 줘, 변사가. 위로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올리면 나중에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되는 거예요. 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칭찬만 해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진짜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 것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여자니까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고 가정도 잘 돌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뭐냐?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매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도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과 관계되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내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아서 또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저희 BBN 방송의 운영 원칙들 가운데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가사뿐만 아니라 빠른 비트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노래나 세상 유행을 따르는 음악은 방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어 방송을 비롯한 7개 어느 방송 모두가 이 원리를 따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찬양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좋은 찬양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연주되었던 찬양곡이 있거나 또 칸타타 너무 좋은 곡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연락하실 이메일 주소는 korea@bbnmedia.org입니다. korean@bbnmedia.org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몸의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몸 위에서 세수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시끄대면서 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교회 와서 예? 교회에서 천국의 지점이 교회를 그렸다라고요? 그럼 천국 교회랑선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죠. 용서 받은 자들의 모임.
0: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용서의 나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2: 지난주에 어떤 새로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 어떤 분이 교회 가서 오셨는데 제가 딱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잘 생각해보고 오십시오. 처음 온 사람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심판과 용서와 의의가 들어있는데 오늘 용서이니까 용서이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 이분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몇 번 해줄까요? 7번 용서해줄까요?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7번 용서해줄까요?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를 베드로가 질문하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신비스러운 영원함 갈로 열고 77번 또는 70번의 7번 가로 닫고 무한한 절대적 가치 1만 달란트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용서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마저 그 실행 횟수를 함께 지어 언젠가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노를 품으며 용서마저 참회라는 조건을 달아 주고받는 거래로 추락하며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버리며 용서마저 그 정도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경중을 비교하며 용서마저 용서받는 자의 남용과 무관심 속에서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며 용서마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따라 그 감격과 깊이가 춤추듯 오르내리는 그러한 천박한 인간의 용서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학자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더 한 번 더 쉽게 풀어줄게요. 이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으세요?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이 속내 안에는 뭐라고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말 안에는 일곱 번 용서해 주는데 여덟 번째 또 하면 너는 때려 죽일 거야 라는 뭘 품고 있어요? 분노를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네 한번 용서했다이? 네 예배시간 떠들면 네 혼난다? 두 번 용서했다니? 응. 그러니까 얘 하잖아. 애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 아니다. 떠들어도 괜찮다. 애가 떠들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울려고. 놀랬어요. 미안해. 이 아이를 제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지금 연자매들 메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 괜찮아. 목사님이 그래 혼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떠들어도 괜찮다 얘기했다. 네. 괜찮아. 넌 천국 갈 거야. 얼마나 착한지. 이 아이를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시간 반씩 떠들지 못하게 앉아있도록. 어린애 보세요. 세 명이 다 앉아서 어른보다 다 예배 잘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오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곱 번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여덟 번째 잘못하면 죽일 거야라는 뭘 품고 있어요? 분노를. 우리의 용서가 그런 거예요. 용서마저 참회라는 조건을 달아 주고받는 거래로 추락시켜버렸단 말이죠.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봐. 나는 너를 다섯 번이나 용서해 줬잖아. 그런데 너는 왜 내 한 번 용서 못 해주니? 그래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람 두 번밖에 안 피우는데 너는 왜 세 번 피우노?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용서의 숫자를 경중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용서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래 인간 보고 용서해서 천국 오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용서의 가능을 무참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곱 번의 일흔 번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 용서한다. 하나 둘 세 번 헤아리 뜨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는 커녕 20년 전에 이야기도 다 튀어나옵니다. 싸우다 보면. 20년, 30년 전에 이야기도 다 튀어나오네. 그게 무슨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용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한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용서를 왜 받아야 그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인간이 용서해 줄게라는 그 교만, 그 악, 그 숨겨진 죄악을 들통내는 것이 예수님의 피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어떠한지를 몇 곳 성경 찾아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예. 시언약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좁죠? 31절 31절. 여러분 왜 시언약이 나왔습니까? 이미 모세 언약, 옛 언약이 있잖아요. 그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무슨 언약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언약을 세워놓고 430년 전에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세 언약이 나오고요. 이 모세 언약은 누구까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뒤로는요, 새 언약이 등장할 것을 세례요한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신의 산 앞에 언약을 맺을 때 상호 언약이에요. 피 뿌렸어요? 언약 어기면 너 다 죽는다. 예, 우리 다 죽을게요. 해서 피 뿌려서 언약 맺은 겁니다. 이거 오늘 오후에도 이스라엘 멸망과 같이 연결시켜 말씀 볼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애굽땅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로 삼았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는데, 세상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었는데 뭐가 안 돼요? 몸은 끌려 나오도 뭐가 안 따라와요? 마음이 안 딸려와요. 오늘 예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뭐 안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마음으로 용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면서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안 되는지 옛 언약을 통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앞에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예수, 그 성경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그 그리스도를 나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간증 시간이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이 간증하니까 뭐 세상에 예수 믿고 복받은 그런 간증이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 받은지 이러면 아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에 나는 여기 와서 강단에 섭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윤리 도덕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요만큼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앞에서 설교한다면 저는 자격 없는 자예요. 저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나와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성령이 임했다면, 맞아요. 당신도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나도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그릇에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몸은 높낮이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손이 불편하다고 손 잘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야, 배, 위. 너 욕심 참 많다. 밥 한 대여섯 그릇 먹으면 되지. 아니, 50년 동안 밥을 몇 그릇 먹이지? 나 54,750그릇이나 그렇더라고요. 50년 계산해보니까. 54,570그릇 밥을 먹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배한테.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몸의 기능을 가지고 글쎄의 몸된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몸 위에서 세수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시끄대면서 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교회 와서, 예? 교회에서 천국의 지점이 교회를 그렸다라고요? 그럼 천국, 교회랑 성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죠. 용서 받은 자들의 모임. 용서 받은 자들의 모임. 어떤 죄에서? 지옥과야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자들이 용서 받아서 왔는데 무슨 크고 높음이 있어요? 뭐가 잘나고 못남이 있어요? 전부 용서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내가 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이따위 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짓이에요. 베드로가 이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이 뭔지 보세요.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니네 잘못 몇 번 했다 그랬노? 요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기억을 안 하시는 거 아니라 못 하세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진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죄 또 잘못했는데요. 똑같은 죄를 또 지어서 하면 아닌데 너 처음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내가 이런 이런 간음을 했는데 오늘 또 간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너는 처음인데 난 너는 깨끗해. 처음인데. 여러분 이게 시현력의 능력.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을 안 하신대요. 기억을 안 하신대요. 요한 1서 1장 7절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정말 우리가 이 용서가 임했나요?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다른 말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절 끝에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로 들어온다고요? 생명과 용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나 죄 안 지어야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죄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인간의 행동은 대먹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먹임,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그 자체도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셔서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그것만이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그게 진리가 담기고 보배가 담긴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 담겼단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담아줬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가 뭐로 고백하게 돼요?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 죄 지은 거 없는데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한다니까요. 성령이 임에 따라서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거울로 비춰듯이 이걸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며 인식론적으로 죄인이며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인식하는 건 전부 그 죄예요. 이런 복음 들어서 말씀 이용해 먹죠? 그게 인식론적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식론적 죄인. 말씀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 앞에 맞닥 떨어지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어습잡게 지식적으로 복음 몇 조각이 주서 듣고는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살잖아요. 진짜 말씀이 임한 거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그 진리와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 거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죄떠림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리며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친 그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거 없으면 나는 망하는 자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우리에게 과연 있나요? 저는요, 복음 안다는 사람들, 오늘 오전에 잠시 글을 올리는데 신앙사람 어떤 분이 젊은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는 진리의 지식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새 믿음이 없는 사람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의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강에서 그거 다 덮어버리고 추석도 다 덮어버리고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좋은 고민하셨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축적해야 그 지식을 나의 소유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영지적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지식이 내재화되어서 그 지식으로 지식을 획득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그것이 영지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장 교회를 데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지 아십니까? 은사예요, 그게.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은사라면 여러분 또 다른 은사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 핏뿌림, 그 용서를 아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도 그거예요. 7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귐이요. 몸은 서로 사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알리면 뭐가 임하여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비춰지면 머리부터 발까지 정말 존재론적인 죄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자외 날선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뻘거벗은 듯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해 주었다고 착하고 살았던 사람들, 나는 네보다 낫다고 착하고 사람들, 이 말씀의 빛 앞에 회개하고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가 좀 했다는 그걸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너 정말 용서받은 거 맞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용서받은 거 맞니? 내가 말씀에 비춰줘서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났다면 어떤 형제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뭐 받았기 때문에? 너는 용서 받았는데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정말 나에게 잘못해서 와서 내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를 요청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두 사람끼리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이게 말씀 안에 사귐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사귐이에요. 이거는 없고 교회 안에 경쟁을 붙여놓으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엉터리 같은 싸움만 일어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맞나요? 그럼 무슨 어쩌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정말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또 하라 그랬네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말하지 마시고 안 그런 사람은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더욱 내가 어떠한 더러움과 죄인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제사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비침을 받았는가? 옛날에 한두 번 눈물 콧물 쏟은 그것 가지고 울어먹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자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십자 앞에서 회개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때에 그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의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용서를 위한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받은 속량, 이게 용서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요? 간과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피를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라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십니다. 골로새 2장 12절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용서가 주어지는데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용서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날 복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어떤 용서에 대한 다섯 가지 결론 제목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란, 첫째, 용서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에 맺으시는 관계적인 내적 본질이다. 둘째, 용서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 셋째, 용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포괄적으로 회복시키신다. 용서는 이러한 죄의 포괄적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용서다. 다섯째,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지속적이고 종말적인 관계를 가져온다. 심판은 과거와 현재를 종결짓지만 용서는 앞일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심판과 용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의도도 있고 사랑도 들어있는데 심판은 과거의 모든 죄를 뭐예요? 종결시키고 용서는 뭘 가져온다고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종말론적인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는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지고 사는 것이고 복음에 빚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에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빚은 안 줘도 무슨 빚은 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자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뭐 해라? 복음 전해서 갚아라. 그렇게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복음 갚아내야지. 그래서 뭐 이거 해 저거 아니요. 그건 다시 거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받은 자의 미래형이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7년 전에 창세기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들끼리 미쳤다 미쳤어 이랬대요. 왜? 17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고 특별한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받은 은혜를 증거했는데 사람들 와서 이상하네. 제가 머리 정말 끌적끌적거려요. 이상하네. 와 자꾸 내보고 전화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감격을 해요. 정말 감격을. 왜 이러지? 이상한데? 그거예요. 왜? 제가 딴 건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알고 그 죄가 십자가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동안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만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이러면 내 말 들어라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다. 물론 제가 사도의 수준을 올린다는 말 결코 안 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피프림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바울이 한 말이 피프림 얘기는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물었을 때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야 이놈아 네가 용서해주는 그 능력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무한히 용서해줘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언제 알아요? 예수를 저주맹세에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 자를 알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어요? 나중에 밥 먹을 때 누가 나한테 인상 썼다 하면 용서 안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뭘 아세요?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이군요 하고 예수 믿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서받은 자는 미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고 말씀도 다 많으니까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 시몬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짓는 죄는 모를 건데 겉으로 죄가 드러났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저는 창녀로 봐요. 창녀는 얼굴 팔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 팔아먹고 살아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거기 온 바리새인들이 저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도 그 여자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식사하는 자려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 옷을 벗고 정말 입맞추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있다가 야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만지도록 가만두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에요. 예수님 무슨 시몬? 내가 한번 물어보자. 예.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이것도 나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용서해 줬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 자지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원래 손님을 대접하면요, 발 씻을 물을 주고, 종이 발을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땀내, 그 향유를 한 방울 딱 뿌려줘요. 향수 한 방울 딱 뿌려준단 말이에요. 손님 접대가, 기본이 손님 접대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놈은 지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시험하려고 불렀는지 식사 대접하러 왔지만 전혀 손님 대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 바리새인이 제사장이 자기 집에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총리가 자기 집에 왔다면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선상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아예 손님 대접도 안 했어요.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향 감람유도 하나 안 뿌려줬다. 아주 값싼 감람유도 하나 한 발 안 뿌려줬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값을 깨뜨렸다. 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무슨 미래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 알수록 나도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디로 흘러넘쳐요?

0: 이웃으로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라 이 역사 속에 맛보야. 그게 교회예요. 그런 자들은 또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어떤 소망요?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 그 아들의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전에 내 돈 떼먹고 빨리 내놔라. 그게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전에 내한테 내 보고 뒤에 욕했지. 그게 기억조차 안 나요. 용서와 긍휼만 가득한 나라. 그걸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런 교회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용서해나는 완전하게 용서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는 주의 용서와 사랑만 가득한 아예 천국의 용서 자체도 없어져 버릴 거예요.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나라니까 뭐만 가득한 나라? 사랑만 가득한 나라.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안 일어날 때마다 그 주님의 용서가 없다을 십자가 필요한 그 용서가 없다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기에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만 가득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지상에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낫고 높다는 생각으로 용서하지 못한 이 죄들을 또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는 이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영원토록 용서받아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웃과 함께 용서의 삶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은 상업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24시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서 100%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은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BBN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BBN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BBN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후원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속담 중에 History repeat itself 라는 말이 있어요. History repeat itself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어제의 역사가 사실은 오늘의 역사다. 그리고 내일의 역사도 사실 어제의 역사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칼 베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여지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모든 역사, 역사라는 말 단어의 뜻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역사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느냐?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지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돌고 서큘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현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잘못을

0: 반복하지 말아라. 과거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그들은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모든 과거의 사람들,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펼쳐지는 그 일들, 과연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세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현재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현재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질문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세금은 과도하게 거쳐졌죠. 얼마나 많이 거쳐졌냐면 약 세금이 80% 이상이 거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세금을 다 충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또 빌려요. 또 돈을 빌려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카드 대출을 받아요. 여러분 카드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카드론 이렇게 카드 막 쓰는 사람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카드 회사에 그런 것도 있어요. 리볼빙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소 조금만 갚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월시키는데 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지가 25%가 넘어요. 이자가.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일을 해도.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적으로 쌓여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해봤자 한 10년,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팔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을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좀 이 채무에서, 나 좀 이러한 편견에서, 나 좀 이러한 선입견에서 정말 나 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39권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한 거예요. 빨리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아, 하나님 나라가 오면 마치 구약시대 때 다윗왕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일시켜서 이스라엘이 정말 세계의 열방 국가들 가운데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듯이 하나님 나라에 오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겠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는 자유하겠지. 그러한 동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상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mong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즉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부활의 사건이 임하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영원히 부활할, 부활의 생명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뭐, 부산이나, 뭐, 어디 지방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아, 내 집, 딱 입력을 해요. 그리고 집을 향해 가요. 집을 향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오르막길을 막 달려가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지를 갈 때도 있고, 또 아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집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아파트 앞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정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딱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교회와 같이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딱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 차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차단기가 알아서 쫙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등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차가 등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크락션을 울리고 막 그래도 왜 오셨습니까? 어디 오셨습니까? 용무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건 프라이빗 공간이니까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등록한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게 될 경우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요. 왜? 나에게는 등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나의 등록된 나의 허락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등록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고 외롭고 정말 어려운 일들만 끊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내 안에 기쁨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힘이 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도 앞으로 영원히 터널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딤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내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시간에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견딤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딤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세요. 이 견딤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아내와 다퉜어요. 가정에 가보면 남편과 다퉜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긋나요. 근데 이 견딤의 은혜가 있으면 격려하는 거예요. 이 견딤의 은혜가 있으면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집안이 어수선해요. 다툼이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곧 지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설 거야. 어려운 일이 당할 수가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어요. 마음에 정말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져도 아파도 슬퍼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록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없는 사람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차단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온다. 아, 나는 세상에 살아갔을 때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갔습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나는 아주 큰 효자였습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가 흘리신 피가 너의 죄 때문인 것을 네가 믿었느냐? 아, 지금 믿으려고요. 아, 지금 믿으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너에겐 이미 기회가 없다. 이 악하고 이 불의한 자를 저 풀무불에 내어 던져버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견뎌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뎌 나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견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내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노아가 함께 돌아간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0: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들이 왜 멸망했나? 근데 마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시집가고

내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장가 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시집 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요. 먹고 마시는 거는 생존 본능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심는 것이요? 집을 짓는 것이 죄가 됩니까? 사업을 말하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을 말을 일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이 왜 이것들 때문에 멸망을 했느냐? 이것만 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돈 버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왜 멸망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첫째, 재료는 무엇을 쓰신 거예요? 흙을 쓰신 거예요. 근데 흙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입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세요. 손을 입에다 갖다 대고, 한번 불어보세요. 불어보시면 느낌이 나죠? 그걸 생기라 그래요. 느낌은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겉모습 속에 있는 모든 장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흙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 살아있는 숨,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성령으로 바뀌어요. 생기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겉에 테두리는 보이게 육적인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보여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너희가 다죄 가운데 치우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다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가면 핸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막 왼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핸들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쓰릴 때는 바퀴를 잡아주는 얼라인먼트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타이어가 한쪽으로
마모가 되는 거예요.

0: 그게 왜 그러냐면 균형이 깨져서 한쪽만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계속적으로 차가 직진을 못해요. 조금 틀어지고 조금 틀어지고 조금 틀어지고 조금 틀어지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가 엄청나 버려요. 그걸 성경은 폐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 영적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 너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위해서 살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다. 왜?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먹고 마셔요. 내 육체는 그것을 필요로 해요. 나는 그것을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네가 열심히 네가 돈을 벌었을 때에 너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너는 무지하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가득 내 창고에 내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는다. 그리고서 이 부자가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면 저 많은 곡식들을 또 쌓아둘 창고를 어디다 지을까? 어디다 지으면 안전할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네가 쌓아뒀는 창고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서 유일한 해결을 주시는 분은, 유일한 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었지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고. 그때 노아를 향하여서 이 노아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늙은이 치매 걸렸네. 저 늙은이 미쳤네.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 미친 늙은이 산에다가 배를 만드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근데 홍수가 임할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롯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경고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그 사위들, 롯의 두 딸의 사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이고, 저 롯,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저 롯, 노망 들렸네. 그러잖아요. 우습게 여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한번 사진을 좀 보여줘 보세요. 사진을 좀 한번 보여.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 소금 기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4000년 전에 있었던. 왜 저게 저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것이 바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다. 확실한 건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무조건 무조건 나아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디를 돌아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봐요. 왜? 거기에 생활이 좋았으니까.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찬양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준비, 그게 영혼의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등록되어져 있다면 이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메리언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후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성이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술을 선택했지만 결국 술이 그녀를 마시는 단계가 되자 그 중독을 끊는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말이죠.
3: 좋은 아침입니다, 메리언.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4: 네, 의사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제가 밤새 과다출혈 증세를 보였다던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3: 아, 환자분이 예전에 간호사로 근무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4: 네, 아주 오래전에요.
3: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지금 매우 위중합니다.
2: 알코올 중독자들이 반드시 깨어진 가정과 역기능적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끈끈한 유대와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리언 퍼의 경우처럼 말이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녀가 들려주는 실화 간증입니다.
4: 저는 아주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최고의 것만 고집하셨죠.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에 있어서도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5: 아가, 여기 시계를 좀 보렴. 똑딱 똑딱. 자, 메리언 양, 지금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시죠.
6: 여보, 메리언을 생후 4개월 아기로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힘이 세다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시계를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5: 오,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당신은 우리 메리언이 커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6: 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이 아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우리 메리언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4: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고 제 삶도 너무 평온하고 특징이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늘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픈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평이하고 단조로운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 훨씬 더 많은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6: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어, 메리언.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니?
7: 공상 중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산속에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6: 왜?
7: 스키도 타고 하이킹도 하고 그냥 풍경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요.
6: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7: 그렇게 생각하세요?
6: 성경에 나온 말씀이야. 전도서 말씀이지. 아 참,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오늘 밤에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어. 갈 거니?
7: 별로요.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4: 사랑하는 주님, 저희 어린 딸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 바깥에는 유혹이 너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 딸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8: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은 뿌리치기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18살 때 저는 제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뒤 고의적으로 부모님과 두 분의 뜻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 제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수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9: 내 생각에 넌 외과가 적성이 아닌 것 같은데?
8: 외과는 정말 멋져요. 만약 간단한 수술이라면 그저 의사의 기술에만 주목하면 돼요. 하지만 생사가 걸린 중요한 수술은 마치 인간의 생명을 위한 전투 같아요. 아주 스릴 넘치죠.
9: 정말 그렇겠구나. 어쨌든 엄마는 네가 집에 와서 정말 좋다. 교회 사람들도 네 안부를 많이 물어보던데 너를 보면 다들 반가워할 거야.
8: 가보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온갖 변명거리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 과정은 순탄하게 흘러갔고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죠.
10: 자기 아직 술 한 잔도 안 마셨지? 자기가 오늘 파티의 주인공이면서?
8: 릴리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술 안 마시는 거 잘 알잖아.
10: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야. 졸업 파티만큼 좋은 기회가 어딨어. 자, 마셔봐. 긴장 푸는데 이보다 좋은 게 없다니까.
8: 저게...
10: 변명은 하지 말고 그냥 쭉 들이켜. 그리고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말만 해.
8: 저는 술잔을 불빛에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은 불화의 원인이라고 배워왔지만 그 순간 불빛에 비추인 술은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달그락거리는 얼음 조각을 곁들인 엷은색 차처럼 보였지요.
10: 내가 보고 싶었던 딱 그 모습이네. 우리 예쁜 베리언이 빈잔을 들고 있는 모습 어때? 첫 잔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지?
8: 그러네.
10: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건 리필이야.
8: 예전에 술을 처음 마셔본 사람들 중에 질식할 것 같고 몸이 아프다는 얘기들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몇 분 후 상쾌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이것이 늘 찾아 헤맸던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술이 긴장되거나 지친 시간에 도움이 된다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게 잘 해결해내셨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는데요.
11: 고마워요, 메리언 선생. 나도 노력했지만 메리언 선생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어요. 메리언 선생은 내가 아는 중에 가장 뛰어난 외과 간호사예요. 메리언 선생과 일을 하면 실수도 전혀 없고 신호를 혼동하는 일도 없고 긴장도 훨씬 덜 되니까요.
8: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긴장을 푸세요?
11: 핸드볼을 해요. 메리언 선생은요?
8: 전 산책을 해요. 사실은 산책을 한 게 아니라 걸어서 곧장 가장 가까운 술집으로 직행하곤 했었죠. 긴장이 늘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술집을 출입하는 횟수가 더 잦아져서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12: 메스?
8: 메스. 그날의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었고 환자의 상태도 좋지 않았었죠. 수술 속도를 맞추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날 숙취로 인해 제 사고가 느려진 데다 집중력과 손놀림마저 떨어졌습니다.
12: 클램프. 클램프?
8: 클램프.
12: 하나 더. 하나 더 클램프.
8: 저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뇌와 두 손 그리고 신경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외과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끝내야 할 것은 술 아니면 간호사직이었는데 전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간호사로서의 날들이 끝나고 그때부터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3: 사랑하는 주님,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 그 아이는 방황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가 주님을 알도록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과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 딸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
8: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술을 끊기 위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정신분석가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건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원해서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술을 마시러 갔으니까요.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유명한 재활치료 그룹에도 나가보았고 술을 끊으려고 술친구들을 피해 도시를 옮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시도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뒤 삶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유치장과 병원들을 드나들기 반복하면서 5년이란 세월을 보낸 뒤 결국 빈민가에 정착해 여성 불황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저와 같은 처지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14: 아, 이봐요, 귀여운 아가씨. 나한테 술 한 잔 사줄래요? 나 지금 손이 떨리기 직전이거든요.
15: 술 사달라고 부탁하기엔 당신 모습이 별론데요. 이름이 뭐예요?
14: 짐이에요.
15: 당신이 깨끗하게 단정한다면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진 않을 것 같네요.
14: 그렇게 하면 술도 사줄 건가요?
15: 좋아요, 짐이. 바텐더, 지금 내가 마시는 거 저 사람에게도 한 잔 줘요.
14: 고마워요.
15: 그런데 당신은 간호사가 필요한 남자처럼 보여요.
14: 간호사요?
15: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나 간호사였어요. 믿기 어렵죠, 안 그래요?
8: 우리는 서로에게 뭔가 좋은 것을 보았고 얼마 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둘 다 우리를 위해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 크리스천 가정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는 전투. 그 전투는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전투였지요.
15: 술이 다 떨어졌네. 지미, 가서 한 병 더 사다 줘. 부탁해.
14: 우리 돈 다 떨어졌어, 메리언.
15: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지미.
14: 언제든 우리가 마음먹으면 구걸은 할 수 있어.
15: 그건 죽어도 싫어. 차라리 구제 선교단체 가는 게 낫지.
14: 지금 농담해? 거긴 절대로 술을 용납하지 않아, 메리언.
15: 그래? 난 술을 끊으려고 별 방법은 다 써봤는데 거긴 가보지 않았었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가볼래? 나 혼자선 가기 싫어.
14: 술집엔 혼자서도 잘만 가면서?
15: 이건 달라, 여보. 나랑 같이 가주라, 응? 나 꼭 술 끊어야 해. 안 그럼 나 죽어.
8: 지민은 할 수 없이 저를 선교단체에 데려다 주었지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16: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새 마음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로 나오셔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8: 저는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렸을 때 수없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처럼 또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14: 어땠어?
8: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야. 설교가 있는 국립병원 같았어.
14: 그리고 술도 없겠지?
8: 당연히 술도 없지. 하지만 그 사람들 나에게 정말 잘해줬어.
14: 난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따라와봐. 내가 한 잔 쏠게.
8: 저는 다시 진흙더미로 돌아가 뒹굴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남아 괴롭게 했죠. 그러다가 결혼한 지 5년째 되었을 때 저는 위장 과다출혈로 카운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살아나긴 했지만 병상에 누운 채로 제 상태에 대해 인턴이 말했던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파편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만약 제가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게 된다면 제 남은 평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어요? 주님께 드릴 생명이 별로 많지 않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지금 주님께 그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 따님이 오늘 아침에 놀랄 만큼 호전됐습니다. 며칠 후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17: 주님, 감사합니다.
3: 하지만 따님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예요. 만약에 따님이 다시 오면 그때는 치명적일 겁니다.
17: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8: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순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7: 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은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 메리언.
8: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7: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잖니.
8: 지미에겐 천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7: 그래,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렴.
8: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해봤지만 그 사람 관심 없어요, 엄마.
17: 그에게 설교하면 안 돼, 메리언. 그건 절대 들으려 하지 않을 거다. 여기 이 말씀 좀 읽어볼래?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야.
8: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지만 그 사람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이젠 제가 같이 술집에 가지 않는다며 화를 내요.
17: 그래도 너는 화내선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렴.
8: 5개월 후 지미도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10개월 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가득 덮었습니다.
14: 누구랑 통화했어?
8: 카운티 병원.
14: 당신 취직된 거야?
8: 간호사로 근무하게 됐어. 정신병도 간호사로. 주님께서 내가 겪은 그 모든 경험들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실 거야.
14: 나도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여보?
17: 당신이 인도한다면 기꺼이 할게.
14: 그리고 나도 그 선교단체에서 일해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돕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거든.
8: 저는 정신병동 수간호사로 승진되어 저의 모든 전문적 경험들은 물론 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 메리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새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입술로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출연 이현주, 이명희,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영경,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긴 목을 가진 기린 몸의 신비.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기린의 항중력 옷입니다. 기린은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머리끝까지 피를 뿜어 올릴 수 있고 또한 강한 동맥을 가지고 있어 피를 머리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높은 혈압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더넷이라고 불리는 혈관들이 있어서 기린이 머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일정한 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이 기린이 뇌에는 균등하게 혈액을 공급함과 동시에 다리에는 혈액이 우혈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기계공학적인 경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달리 기린들은 목정맥에 밸브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머리에 혈액이 머무를 수 있도록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기린이 머리를 낮출 때 이것들이 닫혀져서 뇌 속으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서 있는 기린이 어떻게 혈액이 자신의 다리들에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가? 과학자들은 기린의 다리 피부가 아주 꽉 조이게 만들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린이 걸어갈 때 이 꽉 끼는 피부 안에 있는 근육 운동이 사용된 혈액이 다리 위로 올라가게 펌프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우연이나 유전적 오류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기린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디자인에 근거함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로부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구원 초청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님께 삶을 드리라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주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마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당신의 모든 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
3: 와! 와!
4: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5: 아니요.
4: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5: 아니요.
4: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6: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창원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막 자라났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막 자라나서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세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사랑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쌓아둔 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경주에서 창원도 많이 흔들렸죠. 태경이 그때 뭐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던데 지진 일어날 때 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아, 예성이는 지진이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태경이는 뭐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는 사진 봤는데 카톡에 아빠가 사진 찍어 카톡에 올렸던데 무슨 기도했어요? 빨리 지진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지호야 우호야 성경에는 이 땅이 지진이 난다고 그랬어요. 흔들려서 다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에 골로새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알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이 한문을 푸는 거거든요. 빌기자에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빌고 그렇죠.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빌고 빌까?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기도해요. 아가가 아주 갓난 아기는 엄마한테 기도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뭘로 기도해요? 응애, 응애, 응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젖죠, 젖죠, 배고파.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똥을 사잖아요. 그러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응애, 응애, 응애 이게 뭐예요? 빨리 찝찝해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일종의. 말, 우는 것이 아파도 울어요, 애기는. 아파요. 근데 애가 좀 크면 어떡해요? 밥 줘.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이죠. 밥 줘. 배고파. 나? 몸이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필요한, 더 큰 피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와, 배고프나 지금 예배시간 나가서 커피 빼오게? 우유 빼오게? 자,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 다 기도해요. 빌고 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보면요. 어디 가서 빌었냐면요. 큰 나무에 가서, 나무에서 빌더라고요. 나무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제사도 지내고, 또 큰 돌멩이 같은 데 가서 빌고, 바다에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막 빌고 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라는 것은 본능으로 다 해요. 어느 누구라도 기도라는 건 다 해요. 근데 결국 빌고 빌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것은 이제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진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사람들 자기 소원이니까 다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예수님, 성령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엉터리 기도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학교 가는 이유, 내가 교회당에 오는 이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노래를 해도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왜? 왜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데? 누구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너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너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밥을 왜 먹어야 돼요? 왜 예쁘게 화장을 해야 돼요? 왜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죠? 왜 일을 하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진짜 예수 태가 이슬 봐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도요. 기도해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내 헌금 드릴게요. 정성을 바칠게요. 내가 뭘 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전부 하나님하고 뭐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면 돼요. 바울서도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냐 보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복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땅에 썩어질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보세요. 옆에 두고요. 그렇죠. 옳지. 옆에 두고. 목사님 그랬죠? 폰이나 뭐 장난감에 이런 것은 딱 가방에 넣어두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쪽으로 봐라. 이름 안 부를게. 너가 아빠 엄마가 이걸 듣고 있다. 그래 내가 이름을 부르면 야 너 예배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름을 안 부를 거야 이제는. 알았죠? 그 여러분의 프라이드는 좀 지켜줘야 되겠죠?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급하면 이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이름 부르니까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가 또 떠들었어요. 이래서 내가 이름 안 부를 테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예,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이유, 춤을 추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죄라 그래요. 자기 중심이 돼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이로써 9절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사람들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늘에 사둔 소망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쉬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기도를 하는데 모든 뭐요? 어떤 지혜요?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뭐요? 총명.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요, 사기꾼한테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서 기도하는 지혜와 총명이 달라요. 바울이 기도할 때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에요. 그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이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아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목사님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요. 만 41개월 된 어린아이예요. 41개월이라면 5살짜리 아이예요. 41개월. 4살. 4살이네. 만 4살 아이예요. 1년이 3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살 같으면 41개월이니까 만 4살. 우리나라는 5살 나이예요. 여기에 5살 어린이 있어요? 5살 어린이. 아무도 없죠? 5살 아이인데, 그러니까 41개월 아이가 IQ가 164. 여러분, IQ가 100, IQ라는 것은 머리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IQ가 140이 넘으면 천재라 그래요. 그리고 IQ가 150이 넘으면요, 멘사 클럽에 가입해요. 멘사는 머리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IQ가 164가 나왔어요. 5살 아이가. 나중에 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을, 측정하면 그게 IQ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서 IQ 검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IQ라는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164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5살 아이인데 뭐 책 읽는 거는 기본이고 5살 어린 아이가 30분 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누느냐 얘기하니까 30분 만에 다 알아요. 30분 만에. 그리고 5살 아이가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요. 방정식 문제를 풀어요. 함수 나오는 X 문제 다 풀어내요. 두 자릿수도 알죠. 그러니까 5살 아이가 두 자릿수만 해요. 중학교 수학을 와. 그런데요, 이 아이가 밥 먹다가도 나 공부해야 돼 하고서 이런 화이트보드에다 수학 문제를 혼자서 막 푸는 거예요. 뭐 X 플러스 2는 6, 이러면 X는요? X는 뭐예요? 4.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중학생 푸는 문제를 막 이렇게 혼자서 푸는 거예요. 이걸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데 밥 먹다가도요,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나중에. 너 왜 그렇게 공부를 하니? 라고 물으니까요. 5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5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 벌어. 근데 왜 그러냐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어요. 5살짜리 아이는 5살짜리 아이답게 살아야 돼요. 놀아야 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아까 공부만 하려고 하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세요. 정신과 의사선생님 상담을 하니까, 지능은 정말 뛰어나요. 모든 지능은 다 뛰어나요. 164, 글 읽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마 우리 엄마들 같으면, 이야, 신난다.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내가 보니까. 울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왜? 아이가 이러면, 학교 가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래 아이가 어울려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정말 울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선생님 상담하니까, 의사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려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다쳐서 일을 못하고 집에 쉬고 있어요. 엄마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당, 나이가 결혼해서 국어 공무원 시험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아이를 돌보면서도 엄마가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가 엄마 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니까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이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는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구나. 어디에 놀러도 갈 수 있구나. 돈을 벌어야 뭐 놀이동산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또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보면요, 그 엄마는 울었는데, 그 엄마는 울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 엄마 아빠들은 야 신난다, 아이 160살도 천재 되겠다, 야 공부 더 잘 시켜가지고 나중에 막 박사 되고 돈 잘 버는 그런 천재 키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부모님 계세요? 아닌 것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엄마 아빠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름 부른다. 더워 하는 소리요. 들어간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 가지고 나중에 뭐 했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었어요, 솔로몬이. 어마어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술 먹고,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별장을 짓고, 그냥 나쁜 짓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쭉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결론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돈을 믿잖아요. 5살 어린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돈을 벌어야 한대요. 왜? 돈을 벌어야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대요. 돈을 벌어야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울었어요.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좀 밀어두고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같이 책을 읽고 이러면서 얘기해 주니까 아이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와 다르단 말이에요. 신령한 총명이라서 세상 총명과 달라요. 세상 지혜는 IQ 164 돼서 나중에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개발하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았죠? 이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았는데요,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다이너마이트.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 그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더란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키리 부인 알아요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어요. 노벨, 여러분 노벨 알아요? 노벨 평화상 유명해요. 노벨, 노벨이라는 사람이 키리 부인이 다른 걸 발견했고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세요? 폭탄. TNT도 아세요? 네, 맞아요. 다이너마이트 맞아요. 맞아요. 미안합니다. TNT 내가 몰라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큰 바위를 뚫으니까 길을 만들고 진짜 엄청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거든요. 노벨이.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로 뭘 했어요? 무기를 만들었어요.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걸 보고 노벨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노벨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지고 세계 인류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그래서 노벨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공부 잘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공부를 안 해요. 예수님 위해서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있어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 그걸 알고 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이걸 아는 것이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신령 총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요 지혜를 주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석을 지혜, 석을 총명 이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진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서 진짜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어요. 다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괴물이에요. 괴물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진짜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어요. 왜? 괴물. 아, 전에 엄마가 자기 말 안 된다고 깨구리라 그랬대. 청개구리라 그랬지.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얘기했어요. 그죠? 예성아 맞지? 예, 청개구리가, 이거는 또 뭐라 그랬어요? 태기는 또 뭐라 그랬는데? 아, 이, 뭐라 그랬어요? 태기 보러 말 안 된다고 엄마가 전에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 아, 깨구리더라 그랬어요. 여튼, 자, 개구리가 아니고 괴물이라 그랬어요. 깨구리는 말 잘 들어요, 사실은. 자, 잠깐, 결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또 잊어버려서 뭘 말해야 되지.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해야 되는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없이 그냥 지혜가 많으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죄짓는 일에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사람이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는요,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 이유, 예수님께서 노래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일하는 이유,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했거든요. 예수님은요 밥 먹는 것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밥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밥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예수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만이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간식 나눠주나요? 간식을 먹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에요. 오늘 이거 다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구하자?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합시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4: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4: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거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고했어요. 1912년 4월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승객 중 한 명이었던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몇 안 되는 규명정 가운데서 하나의 6살 난 딸 하나를 앉혔답니다. 그리고 자기 구명조끼는 다른 승객에게 주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하프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헤엄쳐서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간 다음에 카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린 그 타이타닉 호 생존자들의 모임에서 한 남성이 자기가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회심자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엔 하퍼 목사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대요. 그러나 하퍼 목사님이 다시 물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하퍼 목사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초저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얼음장 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은 긴박한 마음과 각오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끝까지 참고 계속 가르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설교자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한 일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산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죠. 이 유한한 인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더 긴급하게 여러분은 느껴지고 계신가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의 삶 속에는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성탄과 연말을 맞이해서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지치고 육심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피곤한 육신을 가다듬어서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나온 신간 중에 내 안의 소음을 줄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Cut Noise. 호주 출신의 소통 전문가인 크리스 헬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의 김창옥 교수와 비슷한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자매님들이 좋아할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 2,000번 이상 강연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는 소음들, 노이즈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도 있고 비즈니스나 아이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노이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고통을 안겨줄 때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예인들을 보면 이 악플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통계자료를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악플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일본만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는데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0%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80%예요. 100개 중에 80개는 악한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잡다한 소음들을 커트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내려버리고 우리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을까? 그 책에 의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이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SNS에 가짜 행복 연출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면 마음의 분주한 소리들을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진짜 해야 될 바른 본질에 삶을 집중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에 집중을 하면 우리 삶이 바로 될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소개해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이 집중될 때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영어 번역 보시면은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왜냐하면은 He i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시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마지막 완성자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내 귀찮은 삶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권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참된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흘러내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시도 친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케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를 듣느라고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진짜 보아야 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놓칠 때가 많지 않은지,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이슈 때문에 진짜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참가치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몽둥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채식주의냐 육식주의냐에 대한 이슈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머조리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AD 49년 동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왔다고 계산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점에는 아마도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이 소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채소만 먹는다고 한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리 로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법률이 나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정결한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보았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대다수가 금지 품목이에요. 돼지 족발, 꼼장어, 낙지, 오징어 볶음, 뱀, 이 전부 다 금지 품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지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절기나 날들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아니 아직도 고기 타령하고 날짜 타령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파가 있고 너파가 있고 채소파가 있고 고기파가 있고, 고기파 중에서도 소고기파가 있고 돼지고기파가 있고, 이 교회가 나누어져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마땅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업신여기지도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형제들을 다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와 같이 유대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고로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여기서 채소만 먹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Judaizers.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이와 같은 주다이저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탄호했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케이스는 주다이저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적인 삶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예요. 쉽게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적인 전통이 내 삶 속에 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날짜를 정할 때도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한 케이스.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특별히 유교적인 경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르신이 등장하면 일어나게 되고 공경을 표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정장을 해야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묻어있던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가 더 좋은데 왜 교회 왔더니 자꾸 좀 가볍게 느껴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심지어는 찬송 부를 때 1절 부르고 3절로 스킵하면 시험 드는 분 계세요. 질서가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냐는 거예요. 질서 있게 불러야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그저 삶을 살아가지만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것이 젖어 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케이스. 반대 경우도 물론 있죠. 젊은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만 부르면, 복음성가 부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또 예배 찬양이 파워풀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 스타일에 대한 것 혹은 옷을 입는 문제에 대한 것, 오랜 관습 때문에 전통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이게 과연 본질일까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고 저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만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비본질이 아니라 참된 진리, 참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심지어 이 8절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본문 속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든 먹지 아니하든, 너희들이 이 날을 지키든 저 날을 지키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갈등처럼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는 갈등이 아니게 되고 문제처럼 느껴졌던 비본질적인 이슈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우리 삶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서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크리스천 삶의 본질 중에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이 크리스천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크리스천 삶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갈등도 풀리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세상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내 삶의 중심 센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받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acceptance. 좀 풀어 설명하자면은 모든 자를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낮추어 멸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판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크레노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판단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죄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은 해야 되죠. 판단은 해야 되지만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다른들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판단은 할 수가 있지만 정죄하게 되면 컨뎀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돼요. 우리 삶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참 심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 서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낄 때에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째는 나도 동일한 허물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가요? 나는 항상 옳기만 한가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보아야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의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행동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무엇을 어떤 사연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억셉트하셨대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누추해 보이는데 형편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억셉트하셨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당연히 억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나 자매를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보면은 꼭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를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평가해 주려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자기 교회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가 사사건건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길래 한번 물었대요.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I have a gift of being critical. 하나님이 나에게 비판의 은사를 주셨대요. I have a gift of being critical.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대요. 여러분 과연 비판하는 것도 은사일까요? 제가 정말 신약 구약 다 뒤져봐도 눈을 뒤집고 살펴보아도 성경이 그런 은사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 긍휼의 은사는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은사죠.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혹은 위로의 은사는 있습니다. 혹은 the gift of hospitality.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은사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의 은사를 행해야지 어떻게 비판을 가지고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페르트스 메델리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을 중심으로 그 30년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800만 명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온 땅이 황폐가 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참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본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고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챙기기 위한 전쟁인 것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남겼던 유명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성 어거스틴이 한 것으로 인용을 하지만 실제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 멜데뉴가 한 말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고 억셉트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상은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며 사는지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난 이슈에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형제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비판이 아니라 acceptance, 받아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비판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가슴에 안고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내가 하려고 하던 비판도 멈추게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억셉트하신 사랑과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참 신랄한 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인이 뭘 잘못했으면요, 그 하인을 꾸중해야 될 사람은 주인이에요.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하인을 다루어야 될 사람은 그 하인을 둔 주인이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감나라 밤나라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오늘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maybe 교회 직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만일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 누가 꾸중을 해야 될까요? 세우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다루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놓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직분자건 하나님 부름받은 사역자이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 있을 수만 없어요. 때로는 서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whether he stands or falls,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it's up to his master.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를 세우신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왜 제 개인에게 위로가 되느냐고 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한 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넘어짐의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넘어진 적이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내년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대상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실제로 넘어짐의 경험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심지어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잘났을 때든 못났을 때이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설사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fall down하는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왜냐하니까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어떤 분은 이것을 찬송가인 줄 아시는데 사실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 Irish Norway 쪽에 있는 그 작가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찬송가로 만들어진 노래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교회 크리스찬 그룹들이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복음성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가사가 굉장히 좋은 가사들이 많이 나오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높은 산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당신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폭풍이 이는 바다 위를 저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우리는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되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고 무너지게 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서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죽어서 안 된다는 말이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있어도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소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이 펄처스한 리디만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 것이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보면 우리 모두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공부한 것, 나의 학벌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의 존귀함을 말하는 근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precious한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 자기 소유된 사람을 하나님은 함부로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어요. 강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불꽃이 사나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실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누릴 특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자녀가 되면 누릴 특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축복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보호와 특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마땅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기록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안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환란이 찾아오든 어떠한 공격이 찾아오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리지 못할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0: 같은 축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분주해서 뛰어다니고 있죠. 쇼핑하고 파티하고 즐기고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성탄을 그들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추리도 아니고 데코레이션도 아니고 선물 박스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즐기는 음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인 것을 바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전가할 때 그때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 중에 김성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좀 특이한 케이스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절에서 돌을 닦던 선임이셨어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불교에 자기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시고 원래 교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불교에 자기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제법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국제불교문제연구소의 홍보국장을 역임하시고 국제불교정토정교육국장과 포교국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제법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불교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학교를 설립하다가 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감옥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교도소 안에 갇혀서 이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스님이 교도소 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종일 염불 외우시고 참선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염불을 외우고 참선을 하다가 불경을 좀 보고 싶어서 불경을 빌리려고 교도소 도서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그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죄송하지만 불경은 사람들이 다 빌려가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라도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줬어요. 기도원 성경책 하나를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났대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이 불교 신자인 걸 뻔히 아는데 이 성경을 읽게 하다니. 그러나 심심해서 하루 종일 그 교도소 안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심심해서 읽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읽자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복음서부터 읽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행적의 한 부분을 읽다가 본인 표현에 하면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꼈대요. 그게 무슨 대목이냐고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본인은 불교를 잘 알기 때문에 불교도 생로병사를 가르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모든 자는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불교를 연구하면서 죽음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지만 죽음의 해답이 부활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불교에서 보지 못했던 생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서 8개월 동안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번민하고 번민하고 번민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이 생명의 해답이 없는 이 불교의 나의 생애를 마치지 말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내 생애를 드리자 해서 이번에 1984년도에 한국총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지금 그분은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황하고 헤매던 존재라고 할지라도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진정한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고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화나 메일이나 편지를 받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 한국어 방송 사역자 또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며 구원받은 간증, 은혜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었던 사연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방송에 대한 조언 등 어떠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는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대영 강사의 화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로마가 주는 자유, 힘이 주는 자유, 돈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고 로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사람, 그 말씀에 묶이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양보하신 하나님께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기꺼이 양도해드리는 사람, 또한 내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그네 삶을 살라고 명하시기 전에 나그네 삶이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시험 받고 고난 당하셨다 하는 말, 나그네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우리가 살도록 도우실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유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에게 내 자유를 주어서 이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상처를 말하고 잘난 체해도 괜찮고 자기 히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노릇 하시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영광에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것, 나에게 잘해주실 때나 못해주실 때나 내 기대를 들어주실 때나 내 기대를 꺾으실 때나 한결같이 그분이 그분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이웃이 그 존재 가치와 무게에 어울리도록 언제나 내게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어디서나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 시민권을 가진 자나 존중을 받고 존재를 만끽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일에 내 자유를 행사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신비의 여백, 마음대로 내 예측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여백, 그것이 신비의 여백입니다. 내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 사실 하나님께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매이면서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제임스 힐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뒤로 물러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유의 양도 없이 자유로운 인격체가 창조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싱글의 자유를 포기함 없이 부부가 형성될 수가 없고, 부모가 자유를 포기함 없이 자녀가 나올 수 없고, 인격체로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향하여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될 때, 아니 자녀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으로 객으로 대할 때, 그래서 언젠가 내 품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영유할 존재로 나그네로 여기며 대할 때, 그 자녀는 진정으로 인간답게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결국 부모의 욕구 충족의 대리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셔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워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공간은 커지고 내 이웃을 향한 여백도 커집니다. 그것은 니체의 말대로 한다면 느리고 긴 시선으로 타자를 응시한 일입니다. 나의 속도와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알고 있는 일말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정의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 그런 일에 내 자유를 남용해서 내 자리 고수하고 내 입장 고수하고 내 기득권 고수하기 위해서 상대방 지우고 제거하고 경계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두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에 과감하게 저항하고 맞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그것을 한나 아렌트는 환대라는 말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 환대를 자리를 내어주는 일, 현상의 공간에서 얼굴을 지켜주는 일, 즉 명예나 체면을 지켜서 그가 현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것을 환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나그네 정신을 상실한 미국이 불과 몇십 년 전에 흑인들에게 그들을 위한 자리, 그들의 목소리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성원권을 주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번 오늘날 수많은 이주민들의 자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정신을 상실한 미국이 현상의 공간에서 이주민들을 현상되지 않은 존재, 얼굴이 없는 존재, 목소리가 없는 존재,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찍어주는 도장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힘을 숭상하는 나라들이 밟았던 전철대로 그들은 지금 자멸기를 걷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채기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 광야 의식, 불임 의식, 피조 의식이 남아있는 동안만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그것을 보는 존재가 되고요, 반드시 들어야 할 그것을 듣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관계적 상상력이 결여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살았으나 죽은 존재의 다름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뭐 귀한 어떤 대단한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막강한 힘이 있고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되면 늘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 결과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일에만 사랑하게 되고 결국 나는 사랑 아닌 것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사탄의 일이 뭡니까? 사탄이 그 무엇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고 해도 이웃을 수단으로 만들고 경쟁과 전쟁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사탄이 그 어떤 권력을 주어도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그네 삶, 중심을 향하지 않고 변방을 향했던 삶, 주류를 향하지 않고 주변을 향했던 삶,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했던 삶,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셨던 삶, 그 사랑과 자유의 삶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 낮춤과 버림과 비움의 삶이 그 자신도 살렸고 우리도 살렸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현재 나그네 삶이 주는 수고로움, 십자가의 삶이 주는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을 소망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속한 축복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 경험되지 않는 영광, 인간의 인간다움을 장래의 소망으로 갖는 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힘을 부리고 과시하고 내 소유로 누군가 앞에서 내 존재를 증명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 존재감을 증명할 때, 그래서 누군가를 초라하게 만들고 소외시킬 때 우린 참으로 볼품없고 애처로운 우리 자신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외적인 조건이나 태생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본연의 가치를 따라서 존중하고 그가 현상되도록 그늘이 되고 조연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연약함이, 내 한계가 나로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내 이웃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내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이웃의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도 평소 제자들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스스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시고 결박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상대로 유다가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횃불과 무기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칼과 망치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들, 그들은 등과 횃불이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늘 그런 식입니다. 더 큰 힘으로 더 작은 힘을 제압해 왔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무기로 겁박해서 굴종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참다운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등과 횃불로도 알아낼 수 없는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유다의 배반의 키스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자기가 붙잡히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러진다고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가장 약한 모습의 군대가 무너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를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에서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과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신 한 번 더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시냐면 아주 놀랍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좀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을 엎드러지게 하더니 이번에는 체포당할 신세이면서도 제자들을 다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어 체포할 수 있게 하시더니 자신이 결박당하여 자유를 빼앗기는 대신에 제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명령합니다. 실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께서 결박당한 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결박하다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만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동이단 단어가 바로 그 결박하단 단어와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로, 이 말이 앞에 제자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Let him go, Let them go, 헬라어로 동일한 문장 구조입니다. 나사로가 수족의 결박에서 풀려난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결박되신 것 때문이고 제자들이 자유롭게 된 것 역시 예수께서 결박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박과 죽음 때문에, 나그네의 삶 때문에, 자유를 내어준 사랑 때문에 양들이 죽음에서 풀려나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비유하신 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하신 자라는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의 행동은 사실 군대를 이끌고 온 가룟 유다와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하나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한 일이지만 무기의 힘을 빌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두 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뜻을 베드로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그네의 삶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힘의 근원,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그랬고 이스마엘이 그랬고 나중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 이삭이 사실은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삭이면 후손이 나올 수 있다고, 많은 후손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한 그 이삭은 칼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치라, 그 말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라. 바로 가장 최적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여기는 그것마저도 상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것을 상대화할 수 없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대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손에 쥐어진 칼이 될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자리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가진 것, 아는 것, 앉은 자리, 외적인 조건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타인과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시대의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시대를 달리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 그들과 내가 연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공감의 마음, 통감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칼과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그런 강함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누가 힘이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강자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자유인이 강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살려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런 점에서 가장 힘이 센 분입니다. 누구나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예수님. 용서하신다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세상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가장 험한 자리로, 가장 고약한 저주의 자리 취하신 겁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누구든 다 용서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울수록, 우리가 벽을 허물고 손을 잡을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빗장을 열고 자아 긍정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세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청할수록, 우리가 나그네로 살수록 우린 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정 씨의 아들아, 딸아, 아빠는 말이야 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말이야. 너희들이 태어나고 제일 먼저 그림자를 버렸단다. 사람들은 아빠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아빠라고 불러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단다. 다음으로 버린 것은 남자라는 단어야. 폼 잡았던 남자라는 옷 벗어 던지고 너희들이 달아준 이름 아빠를 달고 세상을 향해 걷고 또 걷는단다. 그 순간만은 아빠라는 이름이 훈장이 되고 슈퍼맨의 망토가 된단다. 다음은 지갑을 닫았단다. 멋진 폼으로 친구들 앞에서 지갑을 열었던 날이 있었지? 네가 태어났던 날이야. 그날을 끝으로 먼저 지갑을 꺼내본 적이 없단다. 망설이다 망설이다 버리는 것이 자존심이야. 너무나 버리기가 힘들어 마음 한구석에 숨겨놓았지. 네가 학교에 입학하고 책가방이 무거워져 갈 때 오랜 세월 자리를 잡아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그 자존심, 잘 마시지 못한 소주 꾸역꾸역 삼키며 세상 밖으로 토해냈단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말이야. 사람들이 그림자가 없다고 놀려도, 남자의 옷을 벗고 다닌다고 말해도, 지갑이 없다고 수군거려도, 배알이 없다는 말로 심장에 비수를 꽂아도, 나는 너희들의 아빠니까 괜찮아. 아빠니까 말이야. 저 사람은 지갑이 없다고 수군거려도, 배알도 없다는 말로 심장에 비수를 꽂아도,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 아빠의 마음. 그것이 오늘도 힘겹게 의례 자리에서 하루를 견딘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의리 되었기에, 우리의 부모가 나그네의 삶을 사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 사랑할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구석진 의례 자리로 밀어붙이더라도, 나그네의 삶을 강제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아빠는 말이야 라고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애틋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을도 흙수저도 아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을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행복해졌으니,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에게 을이 되고 조연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하나님, 나그네 예수님, 나그네 성령님, 그리하여 우리를 아낌없이 끝까지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주의 부르심 따라 가고 서는 나그네로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고 안식을 주고 평화를 만드는 참 보기에 좋은 당신의 자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잔치집 문 밖에 있던 열처녀 가운데 다섯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영원한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0: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요청하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죠. 군중들의 기대에 찬 함성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걸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BBN 홈페이지에 있는 대화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 사역자와 함께 1:1 상담으로 채팅을 하며 여러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접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바라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좀 그대로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태도적인 면에서 여러 번 강조했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요. 그리고 축복도 없어요. 이거는 뭐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보고 나오는 것이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쩌면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그리고 더 어쩌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님만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대기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막대기 신앙,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기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막대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보고 나와야 하지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대로, 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가치함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같이 되었은즉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함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같이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같이함의 원리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함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같이함의 원리고요. 물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은 각각 달라요. 뭐와 비슷하냐면 교회가 뭡니까? 몸이거든요. 여러분, 몸에는 각자 역할이 달라요. 지체가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한 가지 역할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병원에 가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고요.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배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아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에 멜라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가르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에 불라메테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밑줄을 걸었는데 잘 보세요. 가르친다의 라메드, 배운다의 라메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출발했냐면 라마드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르친다와 배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이 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배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같이함의 원리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같이 해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는요, 소그룹 모임에 같이 해야 되고요, 신앙훈련 모임에 같이 해야 되고요, 기도의 모임에 같이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교회의 모임에 같이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함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네 가지 역할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약함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큰 질병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요? 큰 질병.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데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큰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바울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받는 사람이 자신의 질병도 못 고치는 주제. 일단 주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질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저렇게 전도하나.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가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도들의 역할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존중받는 시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비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8명이나 있어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역할 중 하나가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목회자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칠까요? 그건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들을 존중하던 태도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존중하라 말씀하세요. 물론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이든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은 마음 가운데 목회자들을 존중하라. 성경 가르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정말로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을 빼주려고 했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관용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어린 아기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 귀한 사랑을 쏟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목회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누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 기록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부목회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 저 빼고 7명.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목회자들 7명에게 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서든 학교에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루이빌에 한인교회가 7개 있잖아요. 과연 그 7개 중에 서든 학생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성도들? 아니면 사랑이 없는 성도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서든 학생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 교회 특별히 부목회자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성도들의 역할이라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 네 번째는요,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무슨 말씀이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사도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바울사도를 존중했고요, 바울사도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몇 명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참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에 열심하고 사모하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중 몇 명이 유대주의자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바울과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유대주의자들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성도들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역할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의 역할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복된 삶이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역할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같이함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회자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제가 오늘 언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언성을 높인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목회자들의 역할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 가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 그리고 한 가지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 특별히 어머니 역할 중에서도 바울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뒤에 뭐가 나와죠? 어머니는 강하다. 또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특별히 해산하는 수고를 겪은 어머니들은요, 제가 볼 때도 정말로 위대해요. 물론 요즘은 무통분만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해산하는 수고를 어머니가 다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목회자의 역할을 그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같은 역할. 어떤 역할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뭐합니까?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책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의 역할 중 한 가지는 아버지처럼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하고 있다고요? 내 언성을 높이고 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 역할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목회자인가?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의 어머니 역할은 그냥 그럭저럭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아버지의 역할,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마음과 생각에는 다 있고요. 여러분 또 그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다 띄어요. 안 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모습이 다 띄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게 눈에 사실은 다 띄어요. 근데 제가 이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성경은 목회자들에게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두 가지 역할에 사실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일 예배인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일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시가 아니에요. 10시 45분. 혹시 11시로 아셨던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세요. 10시 45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은 지켜야 돼요. 심지어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나요? 아니, 사람과의 약속은 더 일찍 가지 않나요?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늦게 오다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은 저의 방에서 9시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가시면 우리가 다시 내 방에 2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훈련에 참석하는 성도들은요, 아침 일찍 오세요. 9시 3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요. 또한 10시 15분에 중보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성도님들은 10시 45분 예배조차도 늦게 와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 아침은 교회에 일찍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아, 주일은 내가 쉬어야 되겠다. 주일은 늦게 일어나야 되겠다. 주일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은 일찍 와서 신앙훈련에 들어가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요. 중보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10시 45분 전에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0: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덧붙여서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분들, 예배 시간에는 예배로 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있었고, 그 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처럼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하라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용하는 것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신의 집과 같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제가 이 용어를 썼을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진짜 막 어질러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어떤 분들은 아주 집을 쓰레기처럼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좀 자신의 집과 같이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자리는 누가 정리해야 될까요? 내가 정리해야 돼요. 본당뿐만 아니라 교회 어디든지 나와 나의 자녀들이 사용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식사를 했던 식탁, 오늘 식사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했던 식탁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 아닌가요? 이게 에티켓 아닌가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자의 역할 중 하나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지금 조금 해봤는데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역할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 균형 있게 다 필요함을 하나님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이러한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의 역할이구나.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했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방송 오늘의 말씀,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징벌하기 전에 먼저 친구로서 경고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몸을 다치는 위험을 경고해 주듯이 양심은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손끝에 굳은 살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양심도 작은 생채기가 생기고 또 굳어지고 또 생기고 굳어지기를 거듭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죽은 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있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양심, 친구의 경고를 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비비엔 가족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 우리는 어떻게 그 흉악한 죄에 빠진 인간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 그런 경우 고난은 왜 당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와 긍휼이 아직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독일의 궁중시인이었던 Wolfram von Eschenbach라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주님과 붙어 있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고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시간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으라고 때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졌으니까 좀 매를 맞으라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좀 격한 말로 하면 자녀가 듣기 시작해요. 그것도 안 들으면 좀 한 대 때리면은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신 좀 차리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어긋난 삶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조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때려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때려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땐 더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리는, 만약에 하나님 때리신다면은 잘못했다고만,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고통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그 사인을 빨리 깨닫고 빨리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서구 세계의 무신론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테라비브에 가면요,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뭡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말씀 밖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짓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제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 밖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신년 세미나를 갔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과학자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또 미네소타 대학에서 뇌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뭐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인데, 예, 이분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과학은 오히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증거가 없으면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반복되지 않는 명제는 과학적인 명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실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똑같이 이쪽에서 실험해서도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그제서야 이게 과학적인 명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연히 생기는 일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오히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에비덴셜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건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냐? 이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하고 철학가들이 하고, 그리고 그건 신학이 해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뭡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에 과학과 성경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이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의 세계가 더 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조그맣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이, 아니 우주 만물을 넘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천국의 비밀까지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여러분 최대 최고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현재 과학적 명제로 인정되는 것도 더 나은 명제가 나오면 뒤바뀔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아직은 과학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다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고 우리는 이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인문학 철학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8%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과학자들은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48%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쉬움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고초와 재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첫째 하나님은 바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라도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을 그 인생들이 배반하고 못마땅하다면 저주해서 영벌을 내리심으로 진멸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한 성경구절 있죠. 통이장이들이 자기를 구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께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다고 이처럼 매일같이 그분을 배반하는 인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왜 처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러고요. 말씀을 볼 때도 그러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이 텍스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해진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으셔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무궁한 인자와 긍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형편없이 굴어도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가엾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망나니 같죠. 그렇죠? 사람들 눈에 띄는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서 막 혼자서 막 그냥 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그 흉악한 죄에 빠진 인간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 그런 경우 고난은 왜 당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와 긍휼이 아직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혹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거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석가 매튜 앤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성도와 교회는 마치 시내 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성도와 교회는 마치 시내 산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내 산의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 속에 있었지만 탔습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았죠. 그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 내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품이 따뜻하든 차갑든 뭐 뜨겁든 우리가 그 품 안으면 가면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소망을 잃으면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둘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망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 뭡니까? 22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인 것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내게 확 쏟아진다는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에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고 하루를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순간도 인생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아침마다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새롭게 강하게 그 인자와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인식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왜 이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그러므로 그 인자와 긍휼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에는 마치 생명을 내 건자처럼 열심히 몰두하면서 이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매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죠. 우리가 인자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that's it. 안 주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태만함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1912년 4월 14일 역사적인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던 타이타닉 호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배였죠. 뭐 그 당시의 신기술의 종합체였죠. 그런데 그 배가 침몰이 됐습니다. 어떻게 침몰이 됐을까요?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항해사는 해안 통제사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분명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사가 이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 보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통제소에서 긴급하게 막 무전을 계속 보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안일하게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타이타닉 호는 점점 더 빙산을 향해서 나아갔고 항해사는 한참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장님,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뭐 그 빙산 따위에 뭐 눈 하나 깜짝할까요? 선장도 놀랍게도 이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순간에 승객 2,300명 중에 7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도 안 되고 태만해도 안 되고 오직 겸손함으로 부지런히 하나님만 바라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매일 아침 머리 숙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만이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란서에 한 욕심 많은 부자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가진 성의 어느 구석에 밀실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밀실에 이르는 통로는 아주 깊숙하고 아주 협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입구는 철문으로 문이 닫히면 저절로 촥하고 잠겨버리는 이런 문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 해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거기 들어가서 돈을 만지고 행복감에 젖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작인들로부터 이 소작료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밀실로 들어가서 여느 때와 같이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행복감에 젖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언뜻 지나간 생각, 열쇠를 바깥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문은 잠겼고 아무리 두드리고 외쳐도 너무 밀실한 구석지에 숨겨진 곳에 아무도 그곳을 모르니까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막 찾다가 안 되니까 실종신고를 해버렸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개월이 지나서 그때 그 문의 열쇠를 특수 열쇠를 그 자물쇠를 만들어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알아내갖고는 아, 한번 거기 뭐 내가 만들어줬던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해갖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 뻔한 거죠. 그 수많은 돈덩이. 위에 그냥 시체로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땅에 것 쌓아두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요,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고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쌓아두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허망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어떤 가치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valuable 하느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4: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히 내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에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구름 같은 것입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하면서 2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에 오직 하나님을 진정 새로운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그분만이 진정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이에 26절을 보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죠. 당장 내가 아프고 당장 내가 배고프고 당장 내가 비난을 받고 당장 내가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죠. 당장 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면 그래서 의지한다면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온전한 긍휼과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을 보면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시편 37편 4절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염려나 행사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0: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신분석학자 테오도르 루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내가 그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람도 비웃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정신분석학에서도 세상적인 믿음을 이렇게 큰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음을 비웃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비웃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믿음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니까 뭘 자꾸 믿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이죠. 왜 그 믿음을 여러분 괄시하고 왜 그 믿음을 폄하하고 그럽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불이 나갖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예? 대부분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더 참사가 컸다고 하는데요. 관리를 잘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를 할 수 있겠죠. 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화재가 났는데 낮잠을 자던 어린아이가 불이 났다는 소리에 정신없이 3층 꼭대기 옥상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보니까 불길은 밑에서 확 올라오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는 밑에서 사람들이 막 담요 같은 걸 가지고 나오고 내구탱이를 붙잡고서는 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뛰어내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네 아이가 겁나죠. 못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또 막 뛰어내리라고 막 그럽니다. 이 아이가 막 엉엉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사를 나갔던 어머니가 와갖고는 예 엄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애가 벌쩍 뛰어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늘 그분만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의 기다림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다가 한 주간을 살아가시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장씩 들어있는 작은 봉투에는 함께 수백만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한 번에 한 알씩 당신이 심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씨앗 뿌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하셔서 씨앗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61번째 시간.

0: 1907년 2월, 드디어 대구의 역사적인 성령운동이 일어났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을 덮고 있었던 흉악한 죄로 눈물을 흘렸고 몸부림을 쳤다.
1: 부흥회는 간단한 설교와 찬송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간 지은 죄를 토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몇몇이 먼저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되었죠.
0: 당시 대구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브루엔도는 1907년 4월호 코리아 미션 필드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
2: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내 귀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들 회개하고 있다.

0: 평양에서처럼 회계운동이 대구에서도 일어나므로 사람들 입에는 지난밤의 사건들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1: 와, 드디어 교회당 사람들이 미치면 따라나. 내 삼아, 어젯밤에 들으니까네 다들 미친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더만 그래.
2: 나 대구에서 이래 우는 사람들은 처음이라 안 하나. 지난 을산 늑약을 체결했을 때도 막 이래는 안 울었을 기라마. 사람들이 왜 이래 울 수 있는지는 놀랬다 안 하나.
1: 틀림없이 예수교 사람들이 뭔 일을 일으킬 거구마.
2: 하모. 나는 무섭더라. 그 사람들이 무서워.

0: 뭐, 내 일을 가슴이 시원하긴 처음이다. 와, 이로, 양호, 이를. 와하하.
1: 아니, 뭐, 와, 그러는데, 무슨 일 있나?
0: 어, 마침 잘 왔다. 아, 잘 왔다, 나나. 그, 내 사망, 지난밤 집회부터 가슴이 시원해지는 기라. 와, 이런 일은 처음인 기라.
1: 니도 그랬나? 내도 그랬대, 안 하노. 그건 내 얼마나 무지한 죄를 지었는지, 내 알게 됐다, 안 하노. 어젯밤에 그걸 모두 털어놓고 보니까네. 이래 가슴이 시원하더라.
0: 그래 말이다. 그 난생 처음으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기라. 그 이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아. 아니 가자 가자.
1: 어디?
0: 아니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할까 아이가. 막 교회당에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아이가. 어이.
2: 대구는 10일간 동안 부흥사경회가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열린 모든 집회에서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회개운동은 성령운동의 시작에서 볼 수 있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회개운동이 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중엔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3: 대구의 선교사들은 평양에서 들려온 성령의 소식에 대해 처음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다. 눈물의 기도의 의미를 하나의 이벤트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눈물로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 더욱이 그들 스스로가 회개의 영을 받게 된 것에 감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평양에서처럼 대구에서도 똑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4: 마, 이번 남자 사경에 얼마나 모였다더나?
5: 마, 잘은 모르겠지만도 흐름잡아 한 500은 넘은 것 같더라.
4: 뭣이 500? 그게 참말이라면 대단한 거 아이노? 우리 집회마다 500명이 넘게 나오나.
5: 이제 곧 우리 안학들을 위한 집회도 있다 카더라. 지금도 남자들이 드리는 예배 곁불로만 쬐고 있어도 이래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는데 본격적으로 안학들만 위한 집회를 한다면 놀랍지 않겠노? 안 그러나?
4: 어머 어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안학들이 이 대구에선 더 난리를 치뿌릴 거라. 우리 안학들이 얼마나 어척스럽노? 안 그러나? 아,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론 대구가 바뀌고 있다 카대.
5: 그러게 말이다. 퍼뜩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가.
2: 제일 먼저 변화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건 다시 주변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러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전에 보지 못한 부흥을 보게 됩니다.
0: 얼마 사람들이 이래 많이 몰려올 줄 미처 몰랐는데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이가 이거.
6: 그러게 지난주도 한 20명이 등록했더만 오늘은 그보다 더한 것 같지 않나.
0: 허허, 이 내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을 보다니 참으로 용타용해.
6: 뭐가?
0: 아이 뭐가 뭐기는 성령이지. 성령을 받아보니까네 이래 변하는 게 영하다 안 하나. 어, 안 그나?
3: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6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흐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혹시 집에 가서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집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아 나는 이제 죽었다. 하지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한 가지니 무조건 빌고보자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대 이상의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언제라도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 이상으로 당신을 반겨주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당신을 품어주십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이다가 고맙게도 타인의 도움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 전도자로서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였죠.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갚기 위해 저희 BBM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BM 방송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3: 제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휼을 분변치 못하랴.
2: 제7장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풍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인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의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3: 제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2: 제 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기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미호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거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에서 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7장 4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귀한 명절에 끝날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야 저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왔다.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었던 것이죠. 7장 41절을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어 42절로 43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이곳은 그분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곳입니다. 주님께 그 초라한 작은 마을에 초라한 작은 마구간은 그 우주선은 어찌 보면 우주선의 착륙 지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곳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지만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알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그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그분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그러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발자취를 쫓아가며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초대를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까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옥신각신 왈가왈부하게 될 겁니다. 진짜냐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5절, 46절에서 야, 그분이 말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장 47절 5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주님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는 말로 이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사람을 놀리는 도시 사람들과도 같았는데, 아니 갖고 있는 자로서 없는 자를 멸시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과 같았는데, 아니 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니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오지도 아니하셨고 베들레헴에서 오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절기 중에 한 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집이 아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도 지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자기 집으로 가고 예수님을 추위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사랑과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분의 놀라운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렇게 7장을 정리하고 8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요한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 강론과 함께 한 사건이 이어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1절에 걸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몇 사본들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은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웨스트콧과 호튼의 헬라어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생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삽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헬라어 성경이 네슬레 헬라어 성경인데 그 네슬레 헬라어 성경은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괄호 속에 넣어서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가로 안에 넣어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간음을 장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열매 때문에 생략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중하게 읽다 보면 그것이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인 이것을 숙고하기 위해서 학자적이고 또 도덕적인 기초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날 밤 산헤드린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과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 내용들로 서로 의견이 교차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변호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렸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십니다. 지난밤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이슬을 맞으며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주무셨으리라고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정말 유치하고 무례하고 야만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성전 지역에서 앉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밖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정치 못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에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군중들은 자인이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쳐다보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치시고 있는 무리의 중앙에다 그 여자를 확 밀쳐 넣었겠죠. 그들은 그곳 땅에다가 이 여자를 팽개치고 노골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소.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 여인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여인이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중앙에 막히 밀쳐 넣으면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과 그렇게 했다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동기에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지금 판결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그와 같은 일에서 판결하는 데 꽤나 고민이 되었고 아마 누구도 판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였었죠.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현명하심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근데 이거 옳다 이거죠. 이것을 누그러뜨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여자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딜레마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부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설명을 하실까요? 그들은 그분을 고소하기 위한 계략을 짰기 때문에 그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또 빠뜨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들은 실제로 그 여인을 돌로 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돌로 치기를 원했던 거겠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전적인 여인이 그분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군중들은 그녀의 당황함과 감정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고 그녀를 흘겨보고 그녀의 굴욕에 대하여 목을 쭉 내밀고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땅인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실상 그분께서는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녀를 고소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당황치 않도록 그녀를 자꾸 쳐다보지도 아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듯이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기록은 이것이 유일이죠. 주님께서는 여태 살았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참부양론으로
많이 기록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발이나 혹은 군중들의 발길이 지워버렸을 그 성전뜰에 쓴 기록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로 돌아가면 우리는 꽤 흥미있는 어떤 것을 집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예레미야 17장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누가 주를 버렸습니까? 이 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까? 예,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과거의 죄를 연결하여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분께서는 로마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름을 쓰셨는지도 몰라요. 한 늙고 신앙심이 좋은 바리새인이 젊었을 때 로마의 한 연애 사건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이 늙은 바리새인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오래전 이야기, 오래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아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늙은 사람의 악한 그 일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분께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쓰셨을 때 그 늙은 바리새인은 그것을 한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나 다른 일이, 그러면서 나름대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필기자들 중에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거대한 죄악의 장소인 에베소로, 또는 이서 땅에 쓰셨던 어떤 곳으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그것을 보고는 이크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급히 떠났을 겁니다. 또 다른 당사자는 갈릴리에 임신한 한 소녀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녀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 쓰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다 가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시편 90편 8절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은밀한 죄인은 하늘에서 추문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 모두에게 가려졌다고 하는 그 사건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볼까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일 필요 조건만 부응한다면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은 뭡니까? 무죄입니다. 죄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여러분께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났던 적도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러나 진정 돌에 맞지 아니할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주석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먼저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은 젊은이들보다 판단력이 더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까지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알아보고는 역시 떠났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를 제외하고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고,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만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그머니 달아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위선자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은 죄를 범했으며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져야 할 그러한 노릇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에 역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그 여인과 그녀의 죄 사이에 놓고 계신 겁니다. 동정녀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모든 생애를 스스로 어둠 아래 놓으셨던 이 유일하신 분께서는 이 여인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그분께서는 세계를 비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이거나 혹은 거짓말쟁이거나 혹은 간음자이거나 혹은 거짓된 증거를 했다거나 다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영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날도 지키고 어떤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어떤 성도들이 이제 어떤 날들,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에서 명령한 그런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지키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번에는 또 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그게 혹해서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사도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신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다시 한번 사도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성령 받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에서 사역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스트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그들 앞에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 생활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후자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도 베푸셨고 또 하체를 못 쓰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건강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런데 9절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도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능력도 체험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어요. 율법이 있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구원의 방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확실하게는 몰랐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결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믿음이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자꾸만 가르쳐요. 뭔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뭐겠어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근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그들의 죄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믿음.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방인들도 또 어떻게 구원받느냐?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해 놓았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롭다 안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 믿음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근거로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율법이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그 씨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만 보아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누군가에게 다가서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 다닐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과 달리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일 또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날입니다. 나중에 믿지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기회가 지금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일은 알 수 없지만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인 내일의 삶이 천국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유익한 자료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아닌 확실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몸의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몸 위에서 세수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시끄대면서 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교회 와서 예? 교회에서 천국의 지점이 교회라 그랬다라고요? 그럼 천국 교회랑선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죠. 용서 받은 자들의 모임.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용서의 나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2: 지난주에 어떤 새로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예,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그 어떤 분이 교회 가서 오셨는데 제가 딱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잘 생각해보고 오십시오. 처음 온 사람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심판과 용서와 의가 들어있는데 오늘 용서이니까 용서이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 이분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몇 번 해줄까요? 일곱 번 용서해줄까요?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일곱 번 용서해줄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를 베드로가 질문하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신비스러운 영원함 갈로 열고 77번 또는 70번의 7번 가로 닫고 무한한 절대적 가치 1만 달란트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용서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마저 그 실행 횟수를 함께 지어 언젠가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노를 품으며 용서마저 참회라는 조건을 달아 주고받는 거래로 추락하며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버리며 용서마저 그 정도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경중을 비교하며 용서마저 용서받는 자의 남용과 무관심 속에서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며 용서마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따라 그 간격과 깊이가 춤추듯 오르내리는 그러한 천박한 인간의 용서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더 한 번 더 쉽게 풀어줄게요. 이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으세요?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이 속내 안에는 뭐라고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말 안에는 일곱 번 용서해 주는데 여덟 번째 또 하면 너는 때려 죽일 거야 라는 뭘 품고 있어요? 분노를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니 한번 용서했다이? 니 예배시간 떠들면 니 혼난다? 두 번 용서했다니? 응. 그러니까 얘 하잖아. 애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 아니다. 떠들어도 괜찮다. 애가 떠들어 미안해. 괜찮아. 울려고. 놀랬어요. 미안해. 이 아이를 제가 실족하면 내가 지금 연자매들 말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 괜찮아? 목사님이 그래 혼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린애 떠들어도 괜찮다 얘기했다. 예, 괜찮아. 넌 천국 갈 거야. 얼마나 착한지. 이 아이를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시간 반씩 떠들지 못하게 앉아있도록. 어린애 보세요. 세 명이 다 앉아서 어른보다 다 예배 잘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오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곱 번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여덟 번째 잘못하면 죽일 거야 라는 뭘 품고 있어요? 분노를. 우리의 용서가 그런 거예요. 용서마저 참회라는 조건을 달아 주고받는 거래로 추락시켜버렸단 말이죠.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봐. 나는 너를 다섯 배나 용서해 줬잖아. 그런데 너는 왜 내 한 번 용서 못 해주니? 거래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람 두 번밖에 안 피우는데 너는 왜 세 번 피우노?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용서의 숫자를 경중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용서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래 인간 보고 용서해서 천국 오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용서의 가능을 무참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곱 번의 일흔 번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 용서한다. 하나 둘 세 번 헤아리뜨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는 커녕 20년 전에 이야기도 다 튀어나옵니다. 싸우다 보면. 20년, 30년 전에 이야기도 다 튀어나오는데 그게 무슨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용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한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용서를 왜 받아야 그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인간이 용서해 줄게라는 그 교만, 그 악, 그 숨겨진 죄악을 들통내는 것이 예수님의 피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어떠한지를 몇 곳 성경 찾아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예. 시언약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좁죠? 31절, 31절. 여러분, 왜 시언약이 나왔습니까? 이미 모세 언약, 옛 언약이 있잖아요. 그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무슨 언약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언약을 세워놓고 430년에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세 언약이 나오고요. 이 모세 언약은 누구까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뒤로는요 새 언약이 등장할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시내산 앞에 언약을 맺을 때 상호 언약이에요. 핏불이었어요. 언약 어기면 너희 다 죽는다. 예, 우리 다 죽을게요. 해서 핏불에서 언약 맺은 겁니다. 이거 오늘 오후에도 이스라엘 멸망과 같이 연결시켜 말씀 볼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애굽에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로 삼았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는데 세상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었는데 뭐가 안 돼요? 몸은 끌려 나오든 뭐가 안 따라와요? 마음이 안 딸려와요. 오늘 예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뭐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마음으로 용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면서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안 되는지 옛 언약을 통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앞에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예수, 그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그 그리스도를 나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간증식 아니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이 간증하니까 뭐 세상에 예수 믿고 복받은 그런 간증이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에 나는 여기 와서 강단에 섭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윤리도덕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요만큼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앞에서 설교한다면 저는 자격 없는 자예요. 저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나와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성령이 임했다면 맞아요. 당신도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나도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예요. 그래서 몸은 높낮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불편하다고 손 잘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야, 배, 위, 너 욕심 참 많다. 밥 한 대여섯 그릇 먹으면 되지. 아니, 50년 동안 밥을 몇 그릇 먹이지? 나 54,750그릇이나 그렇더라고요. 50년 계산해보니까. 54,570그릇 밥을 먹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배한테.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몸의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몸 위에서 세수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시끄대면서 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교회 와서 예? 교회에서 천국의 지점이 교회를 그렸다라고요? 그럼 천국 교회랑선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죠. 용서 받은 자들의 모임. 용서 받은 자들의 모임. 어떤 죄에서 지옥과야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자들이 용서 받아서 왔는데 무슨 크고 높음이 있어요? 뭐가 잘나고 못남이 있어요? 전부 용서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내가 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이따위 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짓이에요. 베드로가 이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이 뭔지 보세요. 다 알아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새 언약에 임하게 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요? 기억하지 않으라.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능력.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니네 잘못 몇 번 했다 그랬노? 요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세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진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또 잘못했는데요. 똑같은 죄를 또 지어서 하면 아닌데 너 처음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내가 이런 간음을 했는데 오늘 또 간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너는 처음인데 난 너는 깨끗해. 처음인데.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능력.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을 안 하신대요. 기억을 안 하신대요. 요한 1서 1장 7절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정말 우리가 이 용서가 임했나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다른 말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절 끝에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들어오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로 들어온다고요? 생명과 용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나 죄 안 지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죄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인간의 행동은 대먹임이라 그랬잖아요. 대먹임, 자기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그 자체도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셔서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그것만이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그게 진리가 담기고 보배가 담긴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 담겼단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담아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가 뭐로 고백하게 돼요?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 죄 지은 거 없는데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안다니까요. 성령이 임에 따라서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거울로 비춰도 이걸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며, 인식론적으로 죄인이며,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인식하는 건 전부 그 죄예요. 이런 복음 들어서 말씀 이용해 먹죠? 그게 인식론적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식론적 죄인. 말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 앞에 맞닥 떨어지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어줍잖게 지식적으로 복음 몇 조각이 주서 듣고는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살잖아요. 진짜 말씀이 임한 거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그 진리와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 거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죄떠림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리며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친 그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거 없으면 나는 많은 자 맞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우리에게 과연 있나요? 저는요, 복음 안다는 사람들, 오늘 오전에 잠시 글을 올린 신앙사람 어떤 분이 젊은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는 진리의 지식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새 믿음이 없는 사람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의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강해서 그거 다 덮어버리고 주석도 다 덮어버리고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좋은 고민하셨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축적해야 그 지식을 나의 소유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영지적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지식이 내재화되어서 그 지식으로 지식을 획득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그것이 영지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교회로 인해서 올렸어요. 왜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사도와 복음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지 아십니까? 은사예요. 그게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은사라면 여러분 또 다른 은사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 핏뿌림, 그 용서를 아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도 그거예요. 7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귀며. 몸은 서로 사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알려면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비춰지면 머리부터 발까지 정말 존재론적인 죄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자외 날선 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뻘거벗은 듯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해 주었다고 착하고 살았던 사람들, 나는 네보다 낫다고 착하고 사람들, 이 말씀의 빛 앞에 회개하고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가 좀 했다는 그걸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너 정말 용서받은 거 맞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용서받은 거 맞니? 내가 말씀에 비춰줘서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났다면 어떤 형제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뭐 받았기 때문에? 뭐 난 용서 받았는데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 정말 나에게 잘못해서 와서 내 앞에 정말 예? 잘못했다고 회개를 요청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두 사람끼리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이게 말씀 안에 사귐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사귐이에요. 이거는 없고 교회 안에 경쟁을 붙여놓으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엉터리 같은 싸움만 일어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맞나요?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정말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또 하라 그랬네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말하지 마시고 안 그런 사람은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더욱 내가 어떠한 더러움과 죄인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나는 제사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 호세아 선지의 말씀.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비침을 받았는가? 옛날에 한두 번 눈물 콧물 쏟은 그것 가지고 울어먹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자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십자 앞에서 회개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때에 그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용서를 위한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는 받은 속 이게 용서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요? 간과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피를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십니다. 골로새 2장 12절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용서가 주어지는데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용서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날 복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어떤 용서에 대한 다섯 가지 결론 제목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란 첫째, 용서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에 맺으시는 관계적인 내적 본질이다. 둘째, 용서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 셋째, 용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포괄적으로 회복시키신다. 용서는 이러한 죄의 포괄적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용서다. 다섯째,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지속적이고 종말적인 관계를 가져온다. 심판은 과거와 현재를 종결짓지만 용서는 앞일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심판과 용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의도 들어있고 사랑 들어있는데 심판은 과거의 모든 죄를 뭐예요? 종결시키고 용서는 뭘 가져온다고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종말론적인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는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지고 사는 것이고 복음에 빚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에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빚은 안 줘도 무슨 빚은 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자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뭐 해라? 복음 전해서 갚아라. 그렇게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복음 갚아내야지. 그래서 뭐 이거 해 저거 아니요. 그건 다시 거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받은 자의 미래형이 뭐냐 하면 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의 용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 사랑에 잊지 않고 살아. 이게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용서가 나오고 복음 전함이 나왔다면 여러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좀 많이 오시잖아요. 뭐 이래 저렇게 오시고 듣고 복음 듣고 오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사실 뭐 좀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와요. 많이 요청이 와요. 내 몸이 하나라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솔직한 심정이 이런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사람들.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뭐가 들을 게 있다고 오라고 하지? 이건 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7년 전에 창세기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들끼리 미쳤다 미쳤어 이랬대요. 왜? 17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고 특별한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받은 은혜를 증거했는데 사람들 와서 이상하네. 제가 머리 정말 끄적끄적거려요. 이상하네. 와 자꾸 내보고 전화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감격을 해요. 정말 감격을. 왜 이러지? 이상한데? 그거예요. 왜? 제가 땅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알고 그 죄가 십자가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동안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만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이러면 내 말 들어라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다. 물론 제가 사도 수준을 올린다는 말 결코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핏부림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바울이 한 말이 핏부림 얘기는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물었을 때 7번을 이런 분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야 이놈아 네가 용서해주는 그 능력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무한히 용서해줘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언제 알아요? 예수를 저주맹세에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어요? 나중에 밥 먹을 때 누가 나한테 인상 썼다 하면 용서 안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뭘 아세요?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이군요 하고 예수 믿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서받은 자는 미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고 말씀도 다 많으니까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 시몬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짓는 죄는 모를 건데 겉으로 죄가 드러났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저는 창기로 봐요. 창녀는 얼굴 팔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 팔아먹고 살아야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거기 온 바리새인들이 저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도 그 여자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식사하는 자려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옷을 벗고 정말 입맞추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있다가 야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만지도록 가만두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에요. 예수님 무슨 시몬? 내가 한번 물어보자. 예.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이것도 나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용서해줬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 자지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원래 손님을 대접하면요,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종이 발을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땀내, 그 향유를 한 방울 딱 뿌려줘요. 향수를 한 방울 딱 뿌려준단 말이에요. 손님 접대가, 기본이 손님 접대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놈은 지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시험하려고 불렀는지 식사 대접하러 왔지만 전혀 손님 대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 바리새인이 제사장이 자기 집에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총리가 자기 집에 왔다면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선상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아예 손님 대접도 안 했어요.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향 감남유도 하나 안 뿌려줬다. 아주 값싼 감남유도 하나 한 발 안 뿌려줬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값을 깨뜨렸다. 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무슨 미래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 알수록 나도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디로 흘러넘쳐요? 이웃으로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역사 속에 맛보아야 그게 교회예요. 그런 자들은 또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어떤 소망요?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 그 아들의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전에 내 돈 떼먹은 거 빨리 내놔라. 그게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전에 내한테 내 보고 뒤에 욕했지. 그게 기억조차 안 나요. 용서와 긍휼만 가득한 나라. 그걸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런 교회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용서해나는, 완전하게 용서해,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는 주의 용서와 사랑만 가득한, 아예 친구의 용서 자체도 없어져 버릴 거예요.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나라니까. 뭐만 가득한 나라? 사랑만 가득한 나라.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안 일어날 때마다 그 주님의 용서가 어떠함을, 십자 피로나 그 용서가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기에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만 가득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지상에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낫고 높다는 생각으로 용서하지 못한 이 죄들을, 또는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는 이 교만함을 깨뜨려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영원토록 용서받아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웃과 함께 용서의 삶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BBN은 어느 방송보다 청취자들의 참여와 동력이 많은 방송입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 비용의 전부가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보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많은 설교가들이 헌신적으로 프로그램을 맡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홍보사역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BBN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도 어떤 형태로든 BBN과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제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제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렇죠?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일도 내 마음 같지도 않고 건강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어때요? 요즘 들어 또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비즈니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럼 나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실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래서 실망도 되고 낙심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전하겠지. 이제는 좀 괜찮겠지. 사울왕이 이제는 좀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바뀌지 않지요. 세상 사는 게 내 마음 같지가 않지요. 어떤 것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 자신이 여전히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안전하지도 않고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막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을 때 썼던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데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한 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항상 그래요. 일이라는 게 이쯤 하면 끝나겠지 하는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후견인 것 같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한낱 목동에 목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덕분에 다윗이 고생이나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증해주고 확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한들 사무엘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사라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더 사무엘이 오래 살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근데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장례식에 가면 사무엘과 그의 부하들이 눈 뜨고 다윗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면 잡힐 거 뻔하거든요. 상황이 그러하니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미국에 있다 보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나가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죠. 근데 상황이 안 되어서 못 나가 되시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아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야 하는 이 죄책감, 이 죄송스러움, 이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죠. 제 경우에도 미국에 이제 20년 됐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한 번은 알았는데 못 갔고 한 번은 어차피 못 얻고 하니까 괜히 부모님이 미안해할까봐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식구들에게 미안해요. 목사인데 못 간 거예요, 목사인데. 다윗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사무엘의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않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돕기는커녕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조롱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600명. 사람이 늘어서 600명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는 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요.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좀 얻기 위해서 식량 좀 부탁하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식량 좀 달라고 식량 좀 얻기를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의 나발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 주고요. 다윗의 부하들을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나발은 누구냐면 자 잠깐 한번 찍어볼까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렙의 후손인데 이 나발은 저기 오른쪽 갈멜 말고 오른쪽에 보신 마온에 있죠. 마온에 살고 있었어요. 마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즈니스는 어디 있었냐면 저 갈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집이랑 비즈니스랑 좀 거리가 있는 분들. 지금 이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의 사는 곳은 마온이었는데 비즈니스는 갈멜에 있었던 거예요. 갈멜에서 양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가축을 길렀는데 당시에 이 갈멜에서 나발이 소유했던 양의 수가 3,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수가 1,000마리였어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시죠.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 많은 가축을 기렀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다윗이 이렇게 부탁한 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나발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양털 깎는 행사. 뭐 양털 깎는 행사가 뭘까 하는데 한번 보세요. 25장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담을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나발이 양 3,000마리의 털을 깎는데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마을의 잔칫날이었어요. 그리고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털 깎는 날에 대통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까지도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이 3천 마리의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와야겠어요. 일꾼들도 많았고 이렇게 모인 김에 잔치를 벌이자 하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인 김에 일도 하고 모인 김에 이참에 한번 단합대회도 하자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털 깎는 날에는 음식이 많은 거예요. 오늘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골프대회 한다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뭐 오늘 비밀인데 저기 냉면하고 냉면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그냥 냉면만 준비하겠습니까? 냉면에다가 또 파전까지 해물 파전까지 음식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먹을거리도 풍성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음식을 좀 나눠줄 것 같은데 웬걸요?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지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사실 다윗은 솔직히 이 나발이 자신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이 나발의 그 양, 소를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그를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그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8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잘 말해줄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는 거예요.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음식 좀 주겠지. 호의를 먼저 베풀었으니까 호의를 담대를 해주겠지. 근데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 자신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하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2: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1: 어디서 맞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2: 주겠느냐 할지라.
1: 아니 먹을 것 안 주면 안 준다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항상 이래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면박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예.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놈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가리켜서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생각했던 게 아니었죠. 나발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역시나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같은 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아시겠죠? 이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발까지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 분노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발이 내 마음 가치가 않구나. 나발이 내 마음 가치 않구나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이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점차 나발의 이 말과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다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신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거예요. 악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악화가 된 거예요. 심화가 된 거죠. 결국에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윗이 그 즉시 부하 400명을 모아서 나발을 죽이러 출전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부하들에게 칼 차라 그래요. 부하들에게 칼 차라. 칼 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얼마만큼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어진다면 나발은 죽어요. 나발만 죽어요?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도 다 죽겠죠. 실제로 이 뒤에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발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해요. 제가 이 나발을 죽이려 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로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아, 내 마음 같지 않네,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요? 내 마음에 들지가 않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나발이 거절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다윗은 아,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이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발이 하는 말,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씩 다윗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그런 나발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나발을 치러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건강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로 발전하고 악화되어 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악화가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네, 여기로 나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들지 않음이 심각해지잖아요.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개입하시죠. 간섭하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에 제동을 걸었어요. 아비가일, 이게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몇 마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 마음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괜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보세요. 새번역으로 30절 31절 이제 곧 주님께서 다윗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말도 어려워요,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며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춰요. 다행히 멈춥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면 하나님에게 혼났을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까. 내 마음 같지 않다 해서 뭐로 발전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악화되고 그리고 결국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라고 후회하며 반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큰 잘못을 범할 뻔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예. 또 사람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 마음 같지 않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마음이 악화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로 나아가면 이거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마음으로 악화가 되면 이게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요. 목사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발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같지 않아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서 더 나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꼭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홧김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속 시원할 수 있죠. 내 속은 내 속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속은 속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은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저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야, 넌 내 마음 같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만약 그런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뼈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야 이거 그 결과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마음 같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열어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중요하지. 너부터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살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살라 해요. 그렇게 부추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삶이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 끝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 요새 이제 AI 많이 쓰잖아요. 챗GPT에다가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 여자의 표정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표정이 나왔어요. 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자,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의 표정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챗GPT가 그냥 뭐 치면 나와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딱 이렇게 표정을 그려줬어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자,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저 정도 미간이 찡그려졌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게 할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좀 그려줘 했더니 자, 한번 보세요. 팔짱을 키고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표정. 자, 셋 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표정,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표정,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위험한 단계예요. 빨간불이 지금 이렇게 꼭 황색불처럼 조심해, 조심해 라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단계로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단계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세 번째 단계에서 돌이키게 하시면 좋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에게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도 못 지렸을 거예요. 밥도 못 빌어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들 자랑 딸 자랑하지만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 따라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0: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간혹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운전하는 기쁨을 잠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는 분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각자의 인생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시인할 때에 우리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1: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드라마 사슬을 끊고 메리언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후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성이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술을 선택했지만 결국 술이 그녀를 마시는 단계가 되자 그 중독을 끊는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말이죠.
3: 좋은 아침입니다, 메리언.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4: 네, 의사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제가 밤새 과다출혈 증세를 보였다던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3: 아, 환자분이 예전에 간호사로 근무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4: 네, 아주 오래전에요.
3: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지금 매우 위중합니다.
2: 알코올 중독자들이 반드시 깨어진 가정과 역기능적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끈끈한 유대와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리언 퍼의 경우처럼 말이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녀가 들려주는 실화 간증입니다.
4: 저는 아주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최고의 것만 고집하셨죠.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에 있어서도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5: 아가, 여기 시계를 좀 보렴. 똑딱 똑딱. 자, 메리언양, 지금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시죠.
6: 여보, 메리언을 생후 4개월 아기로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힘이 세다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시계를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5: 오,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당신은 우리 메리언이 커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6: 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이 아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우리 메리언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4: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고 제 삶도 너무 평온하고 특징이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늘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픈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평이하고 단조로운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 훨씬 더 많은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6: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어, 메리언.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니?
7: 공상 중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산 속에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6: 왜?
7: 스키도 타고 하이킹도 하고 그냥 풍경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요.
6: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7: 그렇게 생각하세요?
6: 성경에 나온 말씀이야. 전도서 말씀이지. 아 참,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오늘 밤에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어. 갈 거니?
7: 별로요.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6: 사랑하는 주님, 저희 어린 딸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 바깥에는 유혹이 너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 딸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4: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은 뿌리치기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18살 때 저는 제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뒤 고의적으로 부모님과 두 분의 뜻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 제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수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6: 내 생각에 넌 외과가 적성이 아닌 것 같은데?
7: 외과는 정말 멋져요. 만약 간단한 수술이라면 그저 의사의 기술에만 주목하면 돼요. 하지만 생사가 걸린 중요한 수술은 마치 인간의 생명을 위한 전투 같아요. 아주 스릴 넘치죠.
6: 정말 그렇겠구나. 어쨌든 엄마는 네가 집에 와서 정말 좋다. 교회 사람들도 네 안부를 많이 물어보던데 너를 보면 다들 반가워할 거야.
7: 가보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4: 저는 온갖 변명거리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 과정은 순탄하게 흘러갔고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죠.
8: 어? 자기 아직 술 한 잔도 안 마셨지? 자기가 오늘 파티의 주인공이면서?
7: 릴리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술 안 마시는 거 잘 알잖아.
8: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야. 졸업 파티만큼 좋은 기회가 어딨어. 자, 마셔봐. 긴장 푸는데 이보다 좋은 게 없다니까.
7: 저게
8: 변명은 하지 말고 그냥 쭉 들이켜. 그리고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말만 해.
4: 저는 술잔을 불빛에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은 불화의 원인이라고 배워왔지만 그 순간 불빛에 비추인 술은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달그락거리는 얼음 조각을 곁들인 엷은색 차처럼 보였지요.
8: 내가 보고 싶었던 딱 그 모습이네. 우리 예쁜 베리언이 빈잔을 들고 있는 모습 어때? 첫 잔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지?
7: 그러네.
8: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건 리필이야.
4: 예전에 술을 처음 마셔본 사람들 중에 질식할 것 같고 몸이 아프다는 얘기들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몇 분 후 상쾌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이것이 늘 찾아 헤맸던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술이 긴장되거나 지친 시간에 도움이 된다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7: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게 잘 해결해내셨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는데요.
9: 고마워요, 메리언 선생. 나도 노력했지만 메리언 선생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어요. 메리언 선생은 내가 아는 중에 가장 뛰어난 외과 간호사예요. 메리언 선생과 일을 하면 실수도 전혀 없고 신호를 혼동하는 일도 없고 긴장도 훨씬 덜 되니까요.
7: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긴장을 푸세요?
9: 핸드볼을 해요. 메리언 선생은요?
7: 전 산책을 해요.
4: 사실은 산책을 한 게 아니라 걸어서 곧장 가장 가까운 술집으로 직행하곤 했었죠. 긴장이 늘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술집을 출입하는 횟수가 더 잦아져서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10: 메스.
4: 그날의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었고 환자의 상태도 좋지 않았었죠. 수술 속도를 맞추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날 숙취로 인해 제 사고가 느려진 데다 집중력과 손놀림마저 떨어졌습니다.
10: 클램프. 하나 더 클램프.
4: 저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뇌와 두 손 그리고 신경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외과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끝내야 할 것은 술 아니면 간호사직이었는데 전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간호사로서의 날들이 끝나고 그때부터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1: 사랑하는 주님,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 그 아이는 방황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가 주님을 알도록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과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 딸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
4: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술을 끊기 위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정신분석과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건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원해서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술을 마시러 갔으니까요.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유명한 재활치료 그룹에도 나가보았고 술을 끊으려고 술친구들을 피해 도시를 옮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시도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뒤 삶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유치장과 병원들을 드나들기 반복하면서 5년이란 세월을 보낸 뒤 결국 빈민가에 정착해 여성 불황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저와 같은 처지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12: 아, 이봐요, 귀여운 아가씨. 나한테 술 한잔 사줄래요? 나 지금 손이 떨리기 직전이거든요.
13: 술 사달라고 부탁하기엔 당신 모습이 별론데요. 이름이 뭐예요?
12: 짐이에요.
13: 당신이 깨끗하게 단장한다면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진 않을 것 같네요.
12: 그렇게 하면 술도 사줄 건가요?
13: 좋아요, 짐이. 바텐더, 지금 내가 마시는 거 저 사람에게도 한 잔 줘요.
12: 고마워요.
13: 그런데 당신은 간호사가 필요한 남자처럼 보여요.
12: 간호사요?
13: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나 간호사였어요. 믿기 어렵죠, 안 그래요?
4: 우리는 서로에게 뭔가 좋은 것을 보았고 얼마 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둘 다 우리를 위해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 크리스천 가정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는 전투. 그 전투는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전투였지요.
13: 술이 다 떨어졌네. 지미, 가서 한 병 더 사다 줘. 부탁해.
12: 우리 돈 다 떨어졌어, 메리언.
13: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지미.
12: 언제든 우리가 마음 먹으면 구걸은 할 수 있어.
13: 그건 죽어도 싫어. 차라리 구제 선교단체 가는 게 낫지.
12: 지금 농담해? 거긴 절대로 술을 용납하지 않아, 메리언.
13: 그래? 난 술을 끊으려고 별 방법은 다 써봤는데 거긴 가보지 않았었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가볼래? 나 혼자선 가기 싫어.
12: 술집엔 혼자서도 잘만 가면서?
13: 이건 달라, 여보. 나랑 같이 가주라. 어? 나 꼭 술 끊어야 해. 안 그럼 나 죽어.
4: 지민은 할 수 없이 저를 선교단체에 데려다 주었지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14: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새 마음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로 나오셔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4: 저는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렸을 때 수없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처럼 또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12: 어땠어?
4: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야. 설교가 있는 국립병원 같았어.
12: 그리고 술도 없겠지?
4: 당연히 술도 없지. 하지만 그 사람들 나에게 정말 잘해줬어.
12: 난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따라와봐. 내가 한 잔 쏠게.
4: 저는 다시 진흙더미로 돌아가 뒹굴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남아 괴롭게 했죠. 그러다가 결혼한 지 5년째 되었을 때 저는 위장 과다 출혈로 카운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살아나긴 했지만 병상에 누운 채로 제 상태에 대해 인턴이 말했던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파편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만약 제가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게 된다면 제 남은 평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어요? 주님께 드릴 생명이 별로 많지 않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지금 주님께 그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 따님이 오늘 아침에 놀랄 만큼 호전됐습니다. 며칠 후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15: 주님, 감사합니다.
3: 하지만 따님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예요. 만약에 따님이 다시 오면 그때는 치명적일 겁니다.
15: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4: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순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 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은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 메리언.
4: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5: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잖니.
4: 지미에겐 천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 그래,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렴.
4: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해봤지만 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엄마.
15: 그에게 설교하면 안 돼, 메리언. 그건 절대 들으려 하지 않을 거다. 여기 이 말씀 좀 읽어볼래?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야.
4: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지만 그 사람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이젠 제가 같이 술집에 가지 않는다며 화를 내요.
15: 그래도 너는 화내선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렴.
4: 5개월 후 지미도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10개월 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가득 덮었습니다.
12: 누구랑 통화했어?
4: 카운티 병원.
12: 당신 취직된 거야?
4: 어, 간호사로 근무하게 됐어. 정신병동 간호사로. 주님께서 내가 겪은 그 모든 경험들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실 거야.
12: 나도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여보?
4: 당신이 인도한다면 기꺼이 할게.
12: 그리고 나도 그 선교단체에서 일해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돕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거든.
4: 저는 정신병동 수간호사로 승진되어 저의 모든 전문적 경험들은 물론 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 메리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새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입술로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출연 이현주, 이명희,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영경,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긴 목을 가진 기린 몸의 신비.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기린의 항죽력 옷입니다. 기린은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머리끝까지 피를 뿜어 올릴 수 있고 또한 강한 동맥을 가지고 있어 피를 머리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높은 혈압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더넷이라고 불리는 혈관들이 있어서 기린이 머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일정한 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이 기린이 뇌에는 균등하게 혈액을 공급함과 동시에 다리에는 혈액이 우혈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기계공학적인 경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달리 기린들은 목정맥에 밸브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머리에 혈액이 머무를 수 있도록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기린이 머리를 낮출 때 이것들이 닫혀져서 뇌 속으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서 있는 기린이 어떻게 혈액이 자신의 다리들에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가? 과학자들은 기린의 다리 피부가 아주 꽉 조이게 만들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린이 걸어갈 때 이 꽉 끼는 피부 안에 있는 근육 운동이 사용된 혈액이 다리 위로 올라가게 펌프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우연이나 유전적 오류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기린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디자인에 근거함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없겠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BBN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길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사야 2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 이야기지요. 에브라임 이러면 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한마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그러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론하고 본론은 설교가 아닙니다. 앞부분은 설교가 아닙니다. 뭐 설교하기 위하여 뭐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죠. 서론과 본론은 설교가 아니고 결론이 진짜 설교입니다. 결론이 뭔지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에 손을 팔을 어긋맞겨 축복해줘서 둘째에게 팔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얹어주니까 그 둘째가 장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축복할 때에 손자를 축복하면서 그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여겨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한 것이요.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고 싶은데 요셉은 열한째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므로 자기는 그냥 장남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러한 편애는 옛날부터 유명했다. 그 편애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것이 문제였을까? 문제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문제였다. 모든 인간은 다 정상적인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팔을 어긋맞게 축복해 줌으로써 에브라임이 첫째가 됨과 동시에 손자에서 아들로 등극하게 되는 그것이 영적인 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곱의 그 축복으로 손자에서 아들로 등극을 했고 므낫세를 제치고 형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형이 아닌데 즉 상속권이 없는 사람인데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 아닌 자가 아들이 된 거고 상속권 없는 자가 영원을 상속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의 편애도 그렇고 야곱이 손자에게 그렇게 축복해 준 것도 아들로 입적한 그것도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에브라임이 이제 천년 뒤에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이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남북으로 분단되는데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냥 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이러면 유대인 히브리 민족 한 나라를 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단된 상태에서는 유다 이러면 남쪽을 말하고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파 10개 이상의 지파가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여 그냥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을 말하고 남쪽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만 있는데 유다가 대표 지파니까 유다 이러면 남유다를 말하죠. 또는 뭐 북이스라엘을 걸어서 여기 나오는 이 에브라임 이 이름을 따라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또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죠. 북이스라엘이 되었죠. 천년 뒤에는 에브라임이. 그리고는 그 왕국이 결국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28장은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BC 722년에 멸망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지난주 봤던 1절에 보면 1절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랬지 않습니까?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면류관 이야기했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지는 한마디로 돈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해당하는 거, 그게 면류관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것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런 것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 알코올에 취했든지 아니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에 우리가 취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1절에 그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그와는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있는 것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고 5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는 거죠. 딱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5절에 있는 영화로운 면류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겠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벗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씁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서론과 본론은 설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서론과 본론인데 지금이 그 교만한 그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씁시다. 그 얘기는 설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인데 문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 좀 벗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써라라고. 그것이 문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 에브라임인 나가 죄인인 내가 교만한 면류관을 벗고 술을 끊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어떻게 쓰는가. 먼저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 그 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5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일 거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간다 이랬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 그랬는데 그거 1절에 있었던 거예요. 1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잖아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랬습니다. 아, 영화로운 관같이 막 면류관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하고 훈장 나는 거 좋아하죠 우리가. 그래서 기름진 골짜기 아주 기름지기를 바라고 바래서 부국강병을 원하는 것이고 경제 부흥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지구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난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성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게 나라라고 하는 성이고 종교라고 하는 성이고 부국강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입니다. 인간은 항상 건축 건설. 한때 우리나라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만 우리나라 나라의 어떤 국시 구호가 건설인 때가 있었던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시는 대표적으로 반공이고요 멸공이거나 반공 또는 건설 이런 거였잖아요. 재건 잘 모르는 표정입니까? 내랑 거의 한 살 차이 났는데 그래서 뭐 그걸 좋아해요. 건축.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으면 그런 걸 해야 부흥된다고 하죠. 뉴딜 정책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을 자꾸 붐을 일으켜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었죠. 뭐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뭘 세우고 싶은 거죠. 성을 세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구좌를 나눠주는 것이고 얼마씩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건축하자고 그러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은 것이고 기와불사를 하고 싶은 거죠. 기와불사. 그러니까 불교의 기와불사나 기와장 올리는데 이름 내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내는 그거나 성전 건축 헌금이나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같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산당을 짓는 개념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래서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우는 성이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두 개 만드는 것처럼 어떤 성을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화무 11홍이다. 권불 10년이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세요. 1절에 있었던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4절에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이 그 무화과 익는 것을 살펴보니까 6월에서 9월 뭐 이런 말이던데 그게 6월부터 9월까지 익는다 이런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적으로 그곳의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거 잘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6월쯤에 처음 익는단 말이죠. 그때는 개수가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무화과가. 그러니까 무화과 익었네 하면 바로 따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신속히 따서 없애버리는 이런 장면이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죠. 노략질이 신속하다. 저거 맛있겠네 하고 확 따서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수르가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뭘 건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뭘 만들어놔도 근데 안 죽겠다고 막 부흥하겠다고 해놔도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려다. 아 그렇게 망하는구나.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영화가 그렇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망하는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날이 되겠죠. 그 날.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렸어요. 부흥하는 날일 것이다. 대단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 날을 기다렸는데 그 날은 나라고 하는 면류관이 적에게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고 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내가 벌써 무화과를 익혔어. 내가 벌써 무화과 익었어. 6월달이야. 막 이랬는데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해버리는 이런 짓이니까 망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막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날은 부흥이 아니로 멸망인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날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는 그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 조금 전에 내 면류관은 멸망해버렸어요. 내 면류관 너무 좋다고 이거는 영원 무궁한 거야 하면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면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만들어보려고 경제부흥을 만들어보려고 내 면류관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 따서 먹혀버렸고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류관과 화관이 있네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남은 자에게 그걸 주시는구나. 다 망하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4절과 5절이 서로 대비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에브라임의 교만한 술 취한 면류관이었고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다가 썼는데 설교문에는 표로 썼는데 뭐 설교 들으시는 분은 설교문을 보시면 압니다. 뭐 유튜브에는 이거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뭐냐면 4절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영화 그거였죠. 이게 1절하고 같았어요. 술 취하는 거였고 그게 교만이었고 건설과 건축으로의 이미지로 보면 바벨탑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로 그런 이미지죠. 인간은 종교적으로도 성전을 짓는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성전도 이렇게 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도 그 성전 바벨탑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능력이고 그게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인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누리려 하더라.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봤던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토마스 홉스입니까? 그 철학자?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개념도 그 철학자는 국가 시스템, 종교 시스템, 나라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 건데 그 사람의 그 말은 그 리바이어던이 싫다 나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큰일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국가 시스템 무슨 어떤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로 작동한다. 가만 놔두면 서로 늑대가 물어뜯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기를 스스로 바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안 잡히면 불안한 거예요. 뭐 좀 있어야 돼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부패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이 왕을 좀 주십시오 해서 생긴 게 국가란 말입니다. 왕국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 때문에 그 왕국과 그 왕 때문에 병역제도와 어떤 세금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늑대한테 물려죽기 싫거든요. 지가 늑대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게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종교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종교인 거예요. 권력인 것이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요람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보와 그 요람에 내 이름 적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찌질한 어떤 교회 요람에 들어가는 것 말고 아주 괜찮은 교회 요람에 내 사진과 명단이 딱 들어가 있으면 뿌듯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고 느끼는 거죠. 소속감을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국뽕입니다. 국뽕. 그게 국뽕이에요. 네? 허황된 애국심이란 말입니다. 허황된 소속감. 그게 화무십일홍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만 서론과 본론은 설교 아니라 했습니다. 서론과 본론은 설교 아니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불십년이죠. 그래서 4절은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5절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영화로움. 그래서 그 날에라 그랬어요. 5절에는. 그 날은 선지자가 그토록 말했던 여호와의 큰 날. 십자가라는 멸망이죠. 이 십자가라는 멸망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뭐로 보여주셨냐 하면 여기서는 그때그때 다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난주 봤던 2절에 있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죠.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에. 유대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 악하다 손 칩시다. 그래도 더 악하다는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이 합합니까? 라고 반항하고 싶은 그게 구약 성경이죠. 아수르를 쓰셔서 에브라임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6절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면류관이라 했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면류관이에요. 근데 앞에는 에브라임은 무슨 면류관에 취해 있느냐 하면 술이라고 하는 자기 쾌락, 자기 권력이라고 하는 면류관에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면류관이 술인 거죠. 술. 알코올에 취하고 싶은 것이고 그거에 취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백성들이 사도들을 보고 쟤네들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술 취한 모습과 이미지상으로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죠. 어떤 영에 취해 있는 것이니까 충만하다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들을 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니까 술이 깬 것이고 술 말고 다른 것에 취합니다. 원래는 술 말고 다른 것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에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석에 앉은 자가 예? 재판관이 대한민국 헌법 말고 다른 무슨 무슨 법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에 취해 제대로 된 법에 충만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그게 헌법재판소고 그게 재판관일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사사 아니에요. 재판관은 사사. 사사가 판결하는 영이 없이 판결하면 심판을 비뚤어지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판결하는 영이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영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힘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그 능력이죠. 하나님이 곧 힘이고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술에 취해야 하는데 그 술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술을 주시는데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그 힘이 되는데 싸움을 물리치는 자가 술 먹었어요. 장군이 술 먹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6.25 생각나네요. 6.25 그날 일요일 새벽이었고 전날에 국방부 장관인가 누군가가 뭐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그 부하 장교가 막 급히 깨웠다. 뭐 그런 얘기. 뭐 6.25 비사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그날 일요일이라서 뭐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나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물리치는 자가 술 취해 있습니다. 근데 술 말고 뭐에 취해야 하는가? 힘에 취해야 되네요. 이 힘은 여호와죠. 자기의 국방력이라든지 사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자기 힘, 부국 강병이 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힘이시죠.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앞부분 1절부터도 그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 에브라임의 상황은 재판관이든지 사사든지 이게 지금 지도자니까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짜 술은 하나님이다. 네가 진짜 마셔야 할 음료, 생명의 음료, 포도주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날에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니까 포도주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술 먹었네 쟤네들 술 취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뭔 술을 먹었겠느냐라고 하면서 난곳 방언으로 각기 그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리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말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의 일이니까 5절에 있는 그 날의 그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술에 취하면 이게 포도주와 독주와 비틀거림과 환상을 잘못 푸는 일과 재판할 때 실수하는 것과 그다음 술 먹었으니까 막 토를 하겠죠.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이렇게 상 위에 밥상 위에 토한 것이 가득하대요. 그 말은 식사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토해놓고 토한 것 또 먹습니다. 이게 로마 흥망사 같은 거 보면 로마 결국 말기에 어땠답니까? 막 먹을 게 워낙 많아가지고 늘 술파티하고 하는데 술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고 다시 먹고 뭐 그런 거죠. 예,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라 하셨고 싸움을 물리치는 자, 뭐 군인이겠죠. 장군에게는 힘이라 하셨고 근데 그리 하시는데도 이게 그날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7절에는 그리하여도입니다. 그리하여도. 이 말은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 새 삶을 출발한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인은 계속해서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칩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셔도 이들은 자기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칩니다. 자기 면류관이 좋은 거죠 여전히. 자기 부국강병과 경제부흥이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 급급한 거예요. 그거 있어야 살아요 우리가.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죠. 실제로 성직자가 취해 있습니다. 자기 종교에. 자기 종교에 취해 있기에 그게 맞는 줄 알고 850명이나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는 줄 알고 내 확신이 맞다고 확신하기에 칼로 내 몸을 긋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열심이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또 오늘도 같다 그럽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자기 확신에 취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술 취한 거다. 그런 걸 국뽕이라 그런다. 색안경 끼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다고. 그게 독주에 취한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는 것이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것이고 환상을 잘못 풉니다.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떨려야 되죠. 내가 지금 환상 잘못 푸는 거 아닌가 막 그래요.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뭐냐면 환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꿈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포로가 끝나고 어떻게 해야 내 죄가 나로부터 분리가 되는 계명화성제가 작동을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다 이루심은 우리에게 꿈입니다. 진짜로 꿈을 꿔야 되거든요. 좀 국무총리 되는 꿈 말고 진짜로 꿈 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우리가 안 꾸더라는 겁니다. 꿈을 지 마음대로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잘 때 나는 무슨 꿈 꿔야지 라고 꾸는 게 아니고 꾸게 해주시는 분이 꾸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은 하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고 싶으신 분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 수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술 취한 겁니다. 제대로 성령님이라는 충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놓고 예수 말고 딴 얘기해요. 우리가요. 내가 그러고요. 성경 읽어놓고 다른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은 설교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게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고 십자가가 이렇게 증언되어야 그래서 말씀 증거한다, 말씀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환상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이 선지자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 오늘날 치면 목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은 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여권을 치며 포도주에 빠졌고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재판은 판단이죠.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규례,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 율법, 하나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거죠. 문자 읽어놓고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우리가 뽑아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코올에 취한 겁니다. 그러면 토가 나옵니다. 토할 수밖에 없죠. 알코올에 취했는데.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런데도 깨끗하다 그래요. 이게 맞다 그래요. 그럼 다시 그거 먹어요. 그러면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밖에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그렇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나도 곧 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포도주자 나를 마셔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그 면류관, 에브라임이 좋아하는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고요.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얘기고, 인간이 어떠한 원인을 만들어내면 좋은 결과도 생긴다라고 하는 인과율입니다. 내가 원인 만들어서, 내가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결과를 취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먹고 마시자, 술 부어 마시자. 또 토해놓고 또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인간의 어떤 개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우리 인간은 아래에 있죠. 땅에 붙어 살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 아래에서 위로. 위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어떤 인간이 바라는 어떤 궁극적인 이상향, 복,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위를 우리가 추구한단 말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기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 지성하면 감천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요 개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더 부국강병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어라는 그런 개념. 이게 인과율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걸 추구했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게다가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두 개. 정확하게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출애굽해서도 시내산 밑에서도 여호와라 그랬고 에브라임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그가 정확하게 그거 보고 여호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두 개를 두고 백성들아 이걸 섬겨라라고 한 거죠. 이것이 인과율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여 가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화과 이파리, 무화과 이파리 옷입니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가리고 있고, 그리고 더 잘 가리고 싶은 것이고, 가리는 그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더 잘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썼던 컴퓨터가 86인데, 86. 그러니까 CPU 이름이 8086이라서. 86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86은 비쌌어, 당시에. 처음 개발된 거 다 비싸잖아요. 그 개발된 것을 보급형으로 다들 만들어낸 거든, 인간이. 이 경제는 다 그렇죠? 그래서 86 CPU를 보급형으로 만들어낸 게 88입니다. 8088. 우리가 처음으로 썼던 그 16비트라고 하는 컴퓨터가 8088이거든요.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8088 사실 86이고, 그 86이 개발되고 개발된 게 286이고, 그 다음이 386이고, 그 다음이 486이고, 586이고, 펜디엄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무화과를 계속 발전시키고 발전시켜서 이제는 무화과인 줄 잊어버렸어.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인데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 너무 4차, 5차, 6차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 4차입니다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나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그게 에브라임의 면류관입니다. 술 취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하는 그것을 종교의 형태로 했고, 그 종교를 잘하면, 즉 기독교를 잘 믿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 땅에 썩어질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신다. 인과율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과율이 아니고, 즉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뭘 하시더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뭘 하실 때는 아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위께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래에 없었거든요. 밑에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있었다면은 그 밑에 상황을 보고 아 쟤는 은혜 받을 만하고 쟤는 못 받을 만하고 판단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위에만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부어 주셔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가죽 옷이죠. 가죽 옷.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가죽 옷 많이 만들어냅니다. 뭐 무스탕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예? 동물을 너무 학대해가지고 막 육식도 그렇고 또 가죽 옷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입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가죽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지어 입히시는 무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좋아하는데 그거 말라버립니다. 건조돼가지고 바스락 걸려서 말라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즉 스토이 헤이아는 전부 낡아서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전후에 나오는 그 썩어질 것.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것을 지금 주시는 그 얘기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썩지 아니할 것보다는 그 썩지 아니할 것을 받겠다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올려드려서 그걸 받아내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에브라임이 가진 그 면류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왕들의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그 에브라임의 그런 면류관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뭐 이미 말씀드렸는데 두 금송아지가 그런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러분도 찾아서 눈으로 같이 읽어야 되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그 므낫세 동생이 복받은 뒤에 천년쯤 뒤에 일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땅에 세겜을 건축했답니다. 이런 게 4대강 사업이에요. 건설, 건축, 언더 컨스트럭션, 열심히 돈 내세요. 돈 모아서 이거 한번 우리가 내조차고 짓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지요. 이런 개념입니다. 세겜 건축하고 멈춥니까? 브누엘도 건축합니다. 좋은 거 자꾸 만드는 거죠.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열심히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지어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스스로 여기기를 이게 가죽옷이야 라고 했으면 든든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믿읍시다.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러면 확신이면 확실한 믿음인데 확신. 든든해야죠. 근데 안 든든하단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는. 왠지 불안해요. 왠지 나라가 남쪽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지금. 왠지 나라가 백성이 남쪽으로 휴전선 넘어서 귀순할 것 같은데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싶어가지고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손자 다윗 집안이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 놀라워요. 요런 게 벤치마킹입니다.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기업들마다 하고 있는 벤치마킹.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좀 나을까? 저 나라가 쓰는 어떤 정책보다는 조금 개량해서 좀 다르게 해야 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요런 거. 그래서 그거 막 열심히 시키죠. 열심히 영업하고요. 열심히 그거 배워오라 그러고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남쪽으로 귀순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딱 이랬습니다. 근데 신들 이랬네요. 세상에 여호와 신앙인데 유일신 신앙인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신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얘들아. 응? 지금 오늘 우리 애들이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애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더 잘 섬기겠다고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신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잖아요 라는 이런 이미지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왜 베델과 단에 뒀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베델이 저기 뭐 판문점쯤이죠. 판문점 뭐 개성 그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남단이고 단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최북단 저 위에 뭐 신이주 아니면 뭐 두만강 정도 그러니까 최북단과 최남단에 딱 두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국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딴 데로 넘어가지 말아라고. 내가 말하는 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하는 이 기독교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자기 목사 중심주의, 자기 교회 중심주의, 자기 교단 중심주의, 자기 나라 중심주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브라임이 원하는 면류관이었고 이 면류관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그래서 몇백 년 가게 하려고, 몇천 년 가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권불 10년이다. 물론 10년 더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죠? BC 722년에 망합니까?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에브라임이 원하는 면류관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경제 부흥이었고 우리가 바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 더 보면 그 갈멜산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 모이고 그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참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인데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금송아지가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아세라가 신이냐, 그게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와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엘리야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은 오늘 설교 아니라 그랬죠. 서론과 본론은 뭐냐 하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가 서론과 본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머뭇머뭇해요. 둘 사이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하나님 쪽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게 에브라임의 면류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 위에 계시는데 내가 아래에서 위로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하겠다고 하는 게 에브라임의 면류관이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은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러한 어떤 속에 있는 뜨거움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 머뭇머뭇하냐고. 응? 여호와가 맞니? 아니면 네가 믿는 바알 아세라가 믿니? 맞니?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이 없죠. 850명이 더 맞아 보이고 당장 숫자가 쪽수로만 봐도 850명이 더 많은데 그래서 해오던 대로 믿고 싶고 모태신앙인데 3대째 믿었는데 해오던 대로 가 맞는 거죠.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라는 그 해오던 대로가 맞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예배를 멈춘 겁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안 모이고는 아무 의미 없고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만 진짜 기독교인 거죠. 우리는 종교를 하고 있는데 기독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멈춘다고 예배가 멈춰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 모인다고 교회가 안 모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흔든다는데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그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니까. 교회는 사람의 법으로 억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2: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설교의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이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야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대학의 성경 하나님에서 만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0: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0: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창원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막 자라났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막 자라나서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세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사랑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쌓아둔 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지진 일어났죠? 경주에서 창원도 많이 흔들렸죠? 태경이 그때 뭐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던데 지진 일어날 때 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아, 예성이는 지진이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태기는 뭐 기도했어요? 다 기도하는 사진 봤는데 카톡에 아빠가 사진 찍어 카톡에 올렸던데 무슨 기도했어요? 빨리 지진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지호야 우혜야 성경에는 이 땅이 지진이 난다고 그랬어요. 흔들려서 다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에 골로새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알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이 한문을 푸는 거거든요. 빌기자의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빌고 빌까?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기도해요. 아가가 아주 갓난아기는 엄마한테 기도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뭘로 기도해요? 응애, 응애, 응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젖죠, 젖죠, 배고파.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똥을 사잖아요. 그러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응애, 응애, 응애 이게 뭐예요? 빨리 찝찝해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일종의. 말 우는 것이 아파도 울어요. 아기는 응애 아파. 그런데 애가 좀 크면 어떡해요? 밥 줘.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이죠. 밥 줘. 배고파. 나 몸이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필요한 더 큰 피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와 배고프나 지금 예배실 나가서 커피 빼오게? 우유 빼오게? 자,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 다 기도해요. 빌고 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보면요. 어디 가서 빌었냐면요. 큰 나무에 가서 나무에서 빌더라고요. 나무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제사도 지내고 또 큰 돌멩이 같은 데 가서 빌고 바다에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막 빌고 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라는 것은 본능으로 다 해요. 어느 누구라도 기도라는 건 다 해요. 근데 결국 빌고 빌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것은 이제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진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사람들 자기 소원이니까 다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예수님, 성령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엉터리 기도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학교 가는 이유, 내가 교회당에 오는 이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노래를 해도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왜? 왜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데? 누구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너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럼 너를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밥을 왜 먹어야 돼요? 왜 예쁘게 화장을 해야 돼요? 왜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죠? 왜 일을 하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진짜 예수 태가 이 줄 봐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도요. 기도해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내 헌금 드릴게요. 정성을 바칠게요. 내가 뭘 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전부 하나님하고 뭐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면 돼요. 바울 사도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냐 보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복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땅에 썩어질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보세요. 옆에 두고요. 그렇죠. 옳지. 옆에 두고. 목사님 그랬죠? 폰이나 뭐 장난감에 이런 것은 딱 가방에 넣어두라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쪽으로 봐라. 이름 안 부를게. 너가 아빠 엄마가 이걸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부르면 야 너 예배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름을 안 부를 거야 이제는. 알았죠? 그 여러분의 프라이드는 좀 지켜줘야 되겠죠?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급하면 이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네, 이름 부르니까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가 또 떠들었어요 이래서 내가 이름 안 부를 테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2: 하나님.
4: 네,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이유, 춤을 추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죄라 그래요. 자기 중심이 돼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이로써 9절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사람들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늘에 사둔 소망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쉬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기도를 하는데 모든 뭐요? 어떤 지혜요?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뭐요? 총명.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요, 사기꾼한테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서 기도하는 지혜와 총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에요. 그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이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아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목사님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요. 만 41개월 된 어린아이예요. 41개월이라면 5살짜리 아이예요. 41개월. 4살. 4살이네. 만 4살 아이예요.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살 같으면 41개월이니까 만 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살 나이예요. 여기에 5살 어린이 있어요? 5살 어린이. 아무도 없죠? 5살 아이인데, 그러니까 41개월 아이가 IQ가 164. 여러분, IQ가 100, IQ라는 것은 머리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IQ가 140이 넘으면 천재라 그래요. 그리고 IQ가 150이 넘으면요, 멘사 클럽에 가입해요. 멘사는 머리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IQ가 164가 나왔어요. 5살 아이가. 나중에 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을 측정하면 그게 IQ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서 IQ 검사하기도 하고 그래 해요. IQ라는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164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5살 아이인데 뭐 책 읽는 거는 기본이고 5살 어린 아이가 30분 만에 덧셈 뺄셈 곱셈 나수냐 얘기하니까 30분 만에 다 알아요. 30분 만에. 그리고 5살 아이가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요. 방정식 문제를 풀어요. 함수 나오는 X 문제 다 풀어내요. 두 자릿수도 알아요. 두 자릿수도 알죠. 그러니까 5살 아이가 두 자릿수만 해요. 중학교 수학을 풀어요. 우와. 그런데요. 이 아이가 밥 먹다가도요. 밥 먹다가도 나 공부해야 돼 하고서 이런 화이트보드에다 수학 문제를 혼자서 막 푸는 거예요. 뭐 X 플러스 2는 6 이러면 X는요? X는 뭐예요? 4. 이렇게 막 중학생 푸는 문제를 막 이렇게 혼자서 푸는 거예요. 이걸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데 밥 먹다가도요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나중에. 너 왜 그렇게 공부를 하니? 왜 그렇게 공부를 하니? 라고 물으니까요. 5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5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 벌어. 근데 왜 그러냐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어요. 5살짜리 아이는 5살짜리 아이답게 살아야 돼요. 놀아야 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아까 공부만 하려고 하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상담을 하니까 지능은 정말 뛰어나요. 모든 지능은 다 뛰어나요. 164 글 읽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마 우리 엄마들 같으면 이야 신난다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내가 보니까 울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왜? 아이가 이러면, 학교 가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래 아이가 어울려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정말 울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 상담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려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다쳐서 일을 못하고 집에 쉬고 있어요. 엄마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당 나이가 결혼해서 국어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아이를 돌보면서도 엄마가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가 엄마 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니까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이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는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구나. 어디에 놀러도 갈 수 있거나 돈을 벌어야 뭐 놀이동산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또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보면요 그 엄마는 울었는데 그 엄마는 울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 엄마 아빠들은 야 신난다 아이 160살하고 천재 되겠다 야 공부 더 잘 시켜가지고 나중에 막 박사 되고 돈 잘 버는 그런 천재 키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부모님 계세요? 아닌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엄마 아빠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름 부른다. 더우 하는 소리요 들어간다. 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 가지고 나중에 뭐 했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었어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 돈 가지고 뭔지 아세요? 술 먹고 아내를 천 명이나 데리고 별장을 짓고 그냥 나쁜 짓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쭉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결론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돈을 믿잖아요. 5살 어린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돈을 벌어야 한대요. 왜? 돈을 벌어야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대요. 돈을 벌어야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울었어요.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좀 밀어두고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같이 책을 읽고 이러면서 얘기해 주니까 아이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와 다르단 말이에요. 신령한 총명이라서 세상 총명과 달라요. 세상 지혜는 IQ 164대에서 나중에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개발하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았죠? 이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았는데요.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핵폭탄이에요.
3: 핵폭탄.
4: 다이너마이터.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 그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더란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키리 부인 알아요,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어요. 노벨. 여러분, 노벨 알아요? 노벨 평화상. 유명해요, 노벨. 노벨이라는 사람이 키리 부인이 다른 걸 발견했고,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세요? 폭탄. TNT도 아세요? 예, 맞아요. 다이너마이트 맞아요. 오, 맞아요. 미안합니다. TNT 내가 몰라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큰 바위를 뚫으니까 길을 만들고 진짜 엄청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거든요. 노벨이.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로 뭘 했어요? 무기를 만들었어요.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걸 보고 노벨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노벨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지고 세계 인류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그래서 노벨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공부 잘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공부를 안 해요. 예수님 위해서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있어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 그걸 알고 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이걸 아는 것이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신령 총무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요 지혜를 주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석을 지혜, 석을 총명 이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진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서 진짜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어요. 다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괴물이에요. 괴물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진짜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어요. 왜? 괴물. 아, 전에 엄마가 자기 말 안 듣다고 깨구리라 그랬대. 청깨구리라 그랬지.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가 맞지? 예, 청깨구리가, 이거는 또 뭐라 그랬어요? 태기는 또 뭐라 그랬는데? 아, 이, 뭐라 그랬어요? 태기 보는 말 안 듣다고 엄마가 저는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 아, 깨구리더라 그랬어요. 여튼, 자, 개구리가 아니고 괴물이라 그랬어요. 깨구리는 말 잘 들어요, 사실은. 자, 잠깐, 결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뭘 말해야 되지?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해야 되는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없이 그냥 지혜가 많으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죄짓는 일에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사람이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는요,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 이유, 예수님께서 노래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일하는 이유, 전부 하나님 위해서 했거든요. 예수님은요, 밥 먹는 것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밥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밥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예수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만이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간식 나눠주나요? 간식을 먹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에요. 오늘 이거 다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구하자?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구합시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도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은 이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직장 때문에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가던데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주말만 되면 아주 우울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시민들은요 10%만 외롭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런던 사람들은 55%가 외롭다고 답을 해서 런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런던에 간 이분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런던의 외로운 자, 외로운 여자 모임이라는 그 소셜미디어 그룹을 만들었대요. 여기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대요. 몇 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소그룹인데요.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미술 공부 또는 보석 만드는 일, 저녁 식사, 심지어 강아지를 동반한 야외 운동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신다고 시편 68편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사장이다,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우리의 친구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매 순간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분이 말한 것처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어떤 점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마음이 외로울 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좋은 친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세상 삶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이깁니다. 처세술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대개 성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쟁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자가 더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방향은 이 세상적 사고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이냐,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가운데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근동 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 한 사람이 나서서 한 랍비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고 파는 물품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와서 판결을 부탁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연입니다. 한 사람이 능마더미를 샀는데 그 속에 많은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마를 판 주인에게 가서 나는 능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능마를 판 사람은 아닙니다. 그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능마더미 전부를 판 것이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금화를 가지라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하면 싸워봤으면 좋겠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듣고 있던 납비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두 사람이 각기 아들과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을 결혼시킨 후에 그들에게 금화를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함으로써 후대가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황금을 내가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논리가 알렉산더의 멘탈리티에 흡유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남겼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고 중심의 처세술이고 논리 중심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가진 자가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오늘 이 세상 전체가 경쟁하고 쟁취하고 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생명을 남기는 삶,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삶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설정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행하고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의 불빛에 속아서 이 땅에 말국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성탄의 정신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서 행하시며 참된 섬김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록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대한 이슈를 다뤄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주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하고 때로는 무모한 경쟁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삶의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세 번째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joy,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열매인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혹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추구해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도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지 진정한 크리스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밸런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1차적인 과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회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지 우리 기독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진단이긴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마땅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크레딧이 많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로마서 전체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반부에서 칭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 대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횡적인 관계, 횡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공부하면서 다루었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가정 속에서는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자임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되어지려면은 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힘쓰나니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let us make every effort.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화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삶, 이 세운다는 말이 edify한다,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 연약한 지체들을 내 손을 잡아서 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무너진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지난 주간에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예수님의 생애를 딱 두 센텐스로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He was born among animals in manger. 이 말구유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He died among criminals on the cross.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수들 한가운데서 돌아가셨다. 오실 때도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양편에 죄수들을 둔 가운데에 죄인들 한가운데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것이 사실은 성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성탄의 theme은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위해 오셔서 그들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세움받게 하는 축복. 이게 성탄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땅히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내가 경쟁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그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탄을 바로 이해하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은 꼭 필요한 삶의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려면 내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 동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채소냐 고기냐에 대한 이슈를 말합니다. 즉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라면 이 상하겠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NASB를 보게 되면 헐트했다는 뜻이에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뒤에는 항상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는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항상 증거해 보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다투게 되고 괜한 일 가운데 말에 가시가 들어가고 시비를 걸고 짜증을 부리는, 이게 사랑이 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와이프가 혹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짜증을 낸다든가, 저녁 밥상에 늘 올라오던 계란말이가 안 올라온다든가, 그럼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이 사랑의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본인 치료 돌아가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정리하려고 하면 실제 해결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케이스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케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고 나의 눈에는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어주셨는가에 대한 주님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술가 중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저술가가 있습니다. 제 방에도 이분의 선책이 여러 권이 있고 아마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분의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맥스 루케이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크리스찬 사역을 하는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 심지어 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까지 느꼈던 한 케이스가 있대요. 그 케이스가 뭐냐고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위스콘신에서 17명의 사람을 살해한 살인마였어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강간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생체를 보관하고 심지어는 인육까지 뜯어먹는 악마였어요. 미국판 지존파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밀워키 망스트, 밀워키에 살고 있는 아주 괴물이다, 그렇게 명칭이 붙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오나요? 야, 이 복음이 너무 편리한 거 아닌가. 정말 평생 동안 사악한 짓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음 구원 받는다는 이 사건 앞에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회의가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로이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매주 한 시간씩 그 다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약 1년 동안을 그렇게 한 후에 내린 결론이 제프리 다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이 컨버전은 제누인한 것이다, 이건 사실이다, 진짜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을 하고 1994년 5월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맥스 루카이드가 보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났어요.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을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수락을 행하던 이 맥스 루케이도가 어느 날 새벽 마침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is is the heart of the gospel.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가 아니냐, 잘난 사람을 와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 흉악무도하고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복음,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그분이 적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따지길 좋아하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의 계산에 따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흉측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나의 메마른 가슴 속에 주님의 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따르기 좋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 가슴을 적셔주셔서 이제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분명할 때에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consideration,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성숙한 크리스찬 삶의 원리 몇 가지가 우리 19절, 20절, 2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죠. 즉 덕을 세우는 삶이 성숙한 크리스찬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웰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로 축복으로 일으켜 세우는 삶이 성숙한 자의 모습. 두 번째로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삶.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하나님도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길을 여는 삶이 돼야지 복음의 그침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 보시면은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죄인가요? 예, 무지한 고깃집에 가셔서 고기 드시는 것이 잘못인가요? 성경은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처럼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포도주 마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주 마시는 것도 죄 아닐까요? 사실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잘못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축복의 상징으로 나열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그러므로 구약에 소개된 포도주는 축복과 번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어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이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을 이해하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어요. 포도주를 제조하셨어요. 가나온 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포도주 잔을 나누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리를 봤을 때에 포도주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술하고 그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한 포도주는 사실은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술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음료수로, 물이 척박하기 때문에 음료수로 마신 것입니다. Anyway,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포도주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독주는 금했어요. 독주 마시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심지어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술 취함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 자체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속에는 고기도 포함되고 포도주도 포함되고 maybe 한국분들이 잘 행하고 있는 술이나 담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케이스든 간에 내가 행하는 그것이 형제를 그리끼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그리끼게 한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make stumble, 넘어지게 한다, 실족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에는 그리낌이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행하는 이 행동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든가, 형제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냐는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왔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나 입장만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연약한 지시들을 마음대로 다루었던 케이스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배려하라, 약자를 배려하라, 그들 마음 중심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잘 배려하고, 그들이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절제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배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조금 여러분께 부담이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초를 금하죠. 금하고 좀 자유적인 교회, 리버럴한 교회를 가게 되면 허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당에 잿더리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왕 오신 분들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잿더리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담배가 성경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담배가 왜 죄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담배가 유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그 인디안들이 담배 피우던 것을 보고 가져온 것이 담배의 유래가 됐어요. 제가 통계 어떤 자료를 봤더니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것도 그 이수광이 쓴 지붕 뉴스에 의하면은 1611년도에 일본에서 담바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 담배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가운데 담배라는 목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담배를 굳이 금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담배를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건 난큐치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니코틴이 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좋지 아니한 사악한 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축적되는 것이 건강에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가하신 하나님의 전인데 담배를 피우면 성령께서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거리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불편하시게 담배를 피우느냐,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담배를 좀 절제해야 될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혹시 괜찮다고 느껴져도 오늘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집을 가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괜찮을까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술, 담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침돌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안 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 땅에 주초를 금지하게 된 것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국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아편을 금지시켰어요. 아편이 그 사회의 가장 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국 땅에는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니까 주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방탕하고 술집 가서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들이고 방탕하게 하고 술 담배하는 것이 그 당시 도덕성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된다. 세상보다 도덕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주초를 금하고 정직했어요. 도덕성의 수준이 그 당시 사회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것이 뒤집어졌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덕성을 요구할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는 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덕에 대한 이야기예요. Edification.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께서 뭘 드실 때 여러분 마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maybe okay. 아니라면 안 하셔야 돼요. 내 양심, 나의 자유, 나의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나 내가 마시는 것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에요. 물론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성숙까지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성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이 성숙한 배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 양보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혹은 믿음의 소신 그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긴 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즉 내가 믿는 바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죠. 이와 같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복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따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바로 되었다면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화 되어져야지 이게 바른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중적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케이스.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이 내 삶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실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같이 갈 때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이 돼야 합니다. 오래전에 평안북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물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을 그분이 앓고 계셨어요. 그 병 때문에 늘 고생을 하십니다. 옆집에 살고 있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하루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그 농부가 반문하기를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병이 낫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고 그러고는 그 사람을 거절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했죠. 못 받아들였죠. 그랬다가 수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이 농부의 질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지나가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이 거절했지만 자기 몸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신비롭게도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붙잡고 있던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자기 삶의 중심을 찾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참된 꿈과 비전을 그가 마음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게 믿음인데 이 좋은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들을 붙잡고 열심으로 교회 나가게 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들로 하여금 훌륭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0: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억셉트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참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신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존경받고 본인이 영광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말구이보다 더 누추한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극고귀하신 분이 더러운 말구이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가장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연약하고 미천하고 무너진 나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을 바르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정신을 바르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세상 따라다니면서 즐기고 화려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형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취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정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오는 성탄절까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도저히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가운데 사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노진산 강사의 수요일 저녁 전체집회 설교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아까 이 땅 나그네 삶 담대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건 내 오늘 설교 결론인데 오늘 설교는 이 찬양을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읽어주신 세 분, 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 우리 그리고 그레이스 김 교수님 간증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박대형 목사님이 제가 흑인 동네에서 자란 스토리를 틀림없이 나눌 거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해버리면 박 목사님이 어제 예언한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디아스포라로 마지널리티를 경험한 소저너입니다. 근데 저는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희 큰형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누가 옆에서 손만 들면은 제가 움찔하고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큰형님은 정우성 같은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게 외모가 있어서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노진준 목사님과 안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닮고 싶어도 외모는 안 닮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룻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삶의 한 현장의 스토리입니다. 나그네 이야기예요. 본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고 나그네 삶을 그린 이야기가 쭉 1장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고생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웃고 울고 죽음을 경험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A Loving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뜻을 알려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좀 중요해요.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 God is my king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유쾌함, pleasant, beautiful. 말로는 약골이, weak or sickly. 기리온은 시들이,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 모압은 너희 아빠가 누구니? 너희 어머니가 누구니가 아니라 너희 아빠가 누구니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만약에 읽는다면 이렇게 읽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 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떡이 있는 집에 살던 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모부처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요이며 아내는 육회함, 두 아들은 약거리와 시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다 떡이 있는 집 태생으로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육회함의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는 아내 육회함과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지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약거리와 시들이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육회함은 남편을 여인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이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희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았던 두 여인의 여정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나그네와 좀 착한 나그네입니다. 룻기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전치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기서 영웅이란 옛말로는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judge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deliverer, redeemer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information이에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는 1200년부터 1020년 BC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고 여러 모양의 부정과 부패, 죄로 가득한 때였었습니다.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Expressive individualism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Self-centeredness가 너무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self-absorption까지 갈 수밖에 없는 때예요. Expressive individualism. 내가 표현하면,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받아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법도 없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힘센 사람들의 타겟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 과부를 포함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가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음식이 있는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곳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온 음식을 겨우 사서 먹었습니다. 이때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삶은 어렵고 경제도 좋지 않고 돈은 떨어져가고 하는 일들마다 다 안 풀리고 그런데 아이들마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의 이름을 약골이와 시들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아마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정의 가정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민, 이주를 결심합니다. 아마 내키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잘한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엘리멜렉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라고 엘리멜렉을 꾸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will be that much different. His primary purpose in life at that moment is to bring survival to his family. Is to barely survive. 그냥 survive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요정역이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비극이 닥칠 때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 가정이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의 아들 둘 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전통문화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전통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딸이 있으면 훨씬 좋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저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들만 있더라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같은 그런 문화에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미국에 살면서 옛날의 다른 문화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는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하여튼 그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남성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싱킹 보트에 있는데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60% 딸, 40% 아내. 미쿡 어머니 죄송합니다. Zero. 같은 질문을 사우디 남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남성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대요. 100% 어머니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좀 MSG를 좀 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중동 사람의 가치관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어머니는 가족을 떠나서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었어요. 전통적인 문화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내 아들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고 그 아들 안에서 내 자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압은 베들레헴보다 훨씬 힘든 곳이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말 어려움만 닥치고 닥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영어 단어가 생각나죠. Helpless. Helpless and hopeless.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과 고생을 피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슬퍼하기도 하지만 무척 기분 나빠합니다. We get upset when we suffer.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정말 슬픈 것도 있지만 기분 나빠해요. 모든 사람 블레임해요. 하나님 블레임하고. We get very, very angry and violent.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좀 더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aomi heard that things got a little better in Bethlehem. So she's about to go back to her hometown. 그 journey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journey라는 것을 나오미는 상상할 수 없었었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깨어진 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찾게 하십니다. You know, sometimes God uses pain of our shattered dreams in our lives to awaken us. Awaken something that is in us. A longing for God, longing for something greater. And I think God uses those things. I am not an expert in pain and suffering. 저는 pain aversion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50마일 정도를 가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동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였다 그러고 거기 이제 아줌마들이 다 모였어요. 나오미가 온 것을 반가우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약간 신경질 내면서 대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Mara, which means bitterness. 마라는 쓰다라는, 쓰라림이라고 번역되는데 쓰다라는 말입니다.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bitter.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bitterness가 있는지,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쓰라림이 있는지. 요새 현대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 거면 뭐냐면 people are bitter. 사람들이 좀 bitter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자주 reflect 하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bitterness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거기 앉아있지만 저랑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bitterness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bitterness가 있었는지 나오미는 룻이 함께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가 왔구나.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오미, pleasant. 어떻게 지냈습니까? 유쾌함.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를 유쾌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림으로 부르라. 나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I left this country full, but now I am empty.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Now I'm empty. I have nothing. 룻이 옆에 서 있었어요. 입을 맞추고 허깅을 하고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서 아가야, 내가 자식을 낳겠느냐. 돌아가라.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야, 배반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 있을지. The heck is going on here? 룻이 기분이 어땠을까? 일장의 흉년으로 시작하고 끝은 추수로 끝난. 흉년으로 일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일장 끝날 때는 풍년이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에요. 흉년의 시작에서 풍년의 시작으로. 오늘 아침에 reflection을 할 때 journey from blank to blank 그거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journey from famine to harvest. 꼭 harvest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다면, 내 자신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요새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This is it. 무슨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페이탈리즘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건 끝이야. 이제 됐어. 나는 이 길로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거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This is it.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일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됐나 봐요. This is my fate and I am destined.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찰 수 있다면. 자기 연민에 차서 비를 내스러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self-absorption이 얼마나 어글리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기다림의 묘미를 좀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배고픈 거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코스타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성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헨리 나윈이 Waiting for God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기약이 없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확실한 것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상당 부분은 바램들로 가득 차 있다. 일자리를 얻었으면, 날씨가 좋았으면,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온통 바램들 투성이다. 그리고 그런 바램들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쉽게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많은 바램들은 기약이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를 컨트롤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아주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가 전개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려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너무 어렵다. 여기서 우리의 바램들과 두려움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을 피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인내가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는 기다림은 버스가 오기를, 비가 그치기를, 혹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며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Active waiting. 라틴 동사의 파이토에서는 유래된 단어 인내는 고생한다라는 뜻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들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고생의 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며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 심겨진 씨들이 튼튼한 식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내의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며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빛줄기를 보는 것이다. Active waiting. 헨리 나윈은 이 active waiting, 능동적인 기다림을 소망과 바로 연결시켜버렸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그분은 계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란 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희망사항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분명히 일어날 것,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근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도 고춧가루가 이에 끼지 않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과 소망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ctive waiting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소망을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 지금 뭐 26, 24 뭐 이렇게 됐는데 막내가 태어났을 때 큰애가 6살, 둘째가 4살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집에 왔는데 큰애하고 둘째가 너무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심부름도 잘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받았나 착각할 정도로 저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잘 때만 말고 깨울 때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항상 기도했다면 Let me love them even when they're awake.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옛날이죠. 벌써 20년 전이니까. 큰아이 둘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게. 왜냐하면 너희들 너무너무 착해서. 동생도 잘 보고, 그리고 기저귀 갖다 버리면 비저귀 갖다 버리고, 그리고 눈 찌르지 말라 그러면 안 찌르고, 다 말 너무 잘 들으니까 너희가 상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Toys R Us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토이스러스가 20년 전에는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였습니다. 아이들이 예! 토이스러스! 그리고 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토이스러스로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You can have ever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 under $10. You can have anything.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다. 6살, 4살짜리 개념이 없어요. 큰 거면 좋아. 아이들이 가는 길에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랬을까요? 가는 길에. 어머니들은 알죠. 아버지들은. 가는 길에.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소망의 힘이구나. This is the power of hope.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모티브를 주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로 가고 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정직한 미움을 말하되 거짓된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한 분노를 말하되 거짓된 인내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기보다는 만년을 그냥 있는 의연한 바위로, 고여서 오래 썩는 몸물보다는 광란에 밀어치는 노도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당신의 피흘림이 우리의 피흘림이 되게,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일체 잠든 우리의 양심에 활활 불을 당기소서. 일체 죽은 우리의 영에 사랑을 뜨거이 불지르소서. 박두진 씨의 기도라는 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이 사랑이 당신의 가슴 속에도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